0: 老三个人家，日少明晚人太东学去，让哥大勇士去太东来参演。俺做来参的原来，吃上去对我个所谓出来，偏把我特别细节看忙，就连特别是我有，想来提领来参去，能对我个做演。老给那看上去了，
1: 老给那看上。
0: 满街有人，
1: 满街有人了，
0: 来参去了。他给那个提领俺做来参那了偏南街，他这个让哥大勇士去细节看了去，他就输了。
1: 他这电影给那这肯定了。Lanzunam Gigi Mort Pejo Dame Gurim Nalolia Taji Dict Candejore, Loyali, Tat Peshanachik, Tatanje, Motlex Ningbachadis and Numda, Jesi, Sachembuchas, Mavagila,
0: Joval,
1: Odi, Kukendi, Ingila,
0: Lesse,
1: Lesse, the image.
0: Lesse, Trik Laki, Tadishivan, Dungu, Gomasu Kolia, Marayan, this Chigmiseki, Chik Langorta, you take it to what he can share you.
1: Lesse,
0: thank you, like it here, Lensinarona Chugi, Manansu to Junzo and Alolia, Chik Sosu, Langori, Tati, Chik Takjong to suit the labor in Ele, Trunum Chiak to suit the labor, well, Motena Lolia, that's it, Trunum Jerry Jasiaki,
1: Tengu,
0: Tengu. Tati Tungurval,
1: Larry,
0: Tainele, Susu, Jigleke, Jinda, the Jigge, Jig Kotakun Chiak to City, Doctor Chimachungwin, Pats Narjan Session, Kajikurbes, Chick Gundisha in Bill.
1: Yes, Tirsagila, that Tunum da, the Jig, Dina, Dixi, Takandajur, and Narjan Cheva, Kun Kitchum Lugila,
0: Lessek,
1: Tati Kilan the Tirsal, Takum Chesur, Dix, Tatari Narjan, Shuode Narjan Chemna, any. Tichigila, the Nalolia, Jigong, Marana Lolia, Takandeshure, Tingmichini came to say, that Gurum with him, no Kun Nalolia, that G. Tunum de Novishoje, that Dicharulia, Kudushuna, Takwasurch, Kawas Charuli, that the Gurum with him, Nangilang, the Dirishal, me, Subwoman Shasham, came in Nalolia, Jig, Doctor Sav, that Jigperchek, that the Nalolia, Dicheruigla, Takwa, the Kaligaleche, Numdri, Dicherui. Tu t'as que nous sommes malades alors nous coupons ces choses-là. Tu nous l'as dit. Tu connais les cadres. T'as que là tu y a quelque chose dans tes chiens. T'as pas ces choses-là. Tu t'en as. C'est dingue. Tu nous dis quoi là? T'as dit le tigre qui a roulé. Tigre c'est le genre. Tigre le quoi? T'as c'est le simsi tiri.
0: C'est
1: Pechana, that chili tiji logina, mago pechana kagi, lo yamene, chili niel lina, niel jia, tishing lo niel lina, niel jia, tindisri.
0: Oh, less
1: the dinila, nini nini chick, da chick, nizia con, yamne chili, ledo in a chili, tap, tarante, be masimche, and get onze, codonze lina, bear anti goma dipche.
0: Less
1: inji, niel jetomina. Keshi Kugin.
0: The
1: Kaligli Takwa Sangri.
0: Leslie.
1: Now stop a chasin, Malana Lolia, Takwa Kabachayada, Dishingi, Yanji, Tunum Jejojilia, Chichidus and Tiju Medisha, Takwa Chasha says Mabel.
0: Ti
1: Manazu Kitty, Tapechasin to me, Ludi Jig, Takwa Cheng Marit. The Nine Manazu Taikurumbu, Majia Kumshigi. Ni kelekele je takwa charu.
0: Ah, lese. Lese. Ta yakshu chungbei na jik tuitole ya.
1: Ngone ji.
0: Jia.
1: Lari.
0: Si tezam ge tuzu mehebche narjian chugo chungbei ne le gyurung bu ma chebche di jia de kechen buri ro walgila.
1: Lari gila.
0: Lese lese tochi. An gila ge tari gile zena chiri shube. Ta jik langor ki numzhu chenpo chiya ge jik kore jinra tezu ngo zhina ro shugu yin gila.
1: Lese gila.
0: Lo.
1: Tisha, Tantama, Kilang, Tachi Motor, Savan Yue Gopso, Tachi Numki, Trozeranji, Tashi, Natu, Tati Singing, Nazo, Dina Log, Legacy, Gangzi, Timangloge, Kekuri,
0: Lese,
1: Tabeshan Numku, Kilanzo Motorzik, Tambe, Gurim, Nalolia, Tanga, Tuburu, Tindishina, Ta Lolexli, Chicta, Long at Trozinche, Ania, and Tichi, Chuze. Tanum Sayak Tesi Shomara, Tanganazu, Yu Hau Shural, the Tindesley, Tachi, Tinde, Chignum Sachembo, Shoksharamin, Girls or Chadina, Gilans and the Tisiri, Montrant and the Longats in Alolia, Chidani, Chilena, Tishi, Neighbor Lina, Nazu, Tisuri, and the Manchech, Malana Lolia, Takyagashim. 其他信息是的，真正是有的了。 ただ、ディナロに、マンチェチタンダンガナ、ディリシャル。チダンシンチディ、キョナ、シュクチェンボマルシャギラ。ナンダンゾ、タセステンシュラル。ジョディナロに、ディリシュリ。チダンシンチチダ、ディネディシュリギラ。タンダンガナゾ、キャゲシュネシドンディシュリギラ。ベンチャンセシ。ナセレス。ただ、ディナロルシャモ、ナロ、マラナロ、タンダ、ディリシリシャ。 그때 그런 마라 카레즈는 다다 개개 쉬는 거나 저 디르샬 공지 류신치 있어요.
0: 저와 저와.
1: 다디 디리기라 카레는 텔가니지.
0: 저와.
1: 디는 디르샬 다 언어주 근데 저래 즉 전음 제외급수야 즉 장세시 다 팀문이 이제 지는 마제야스메베 진짜 그냥 검시 몽구도
0: 레세레스
1: 다 디는 로레 디르샤기랑 저 카레디 메시아시는 건 저 한다 밀 미게베스 카레스메베 디는 로다 군이 직베스르시리기라
0: 레세
1: 아디 디르샬 장마나 장마스웨브나 코나 로레야 텔레십시 몽부차지 카레다 오야 지비아시오 마레 짐모토베스 스카지 미란 데는 야 텔레시라 메베스르치
0: 레세
1: 말라리아 지금 개비하다 티싱 결론은 단다 너무 사진 붙여야 돼 근데 마사야기 디시도 있긴
0: 레세 다체는 디 투중 하나 저 닥중 집에 규림 나로리아 단다 추놈기 단다 지 고래디 고래 자스르디 제바 칸실이 양 단도 하나 저 투중기
1: 말라기
0: 말라기 단데 단다 저 약간의 슈나 공기 류싱스로 와
1: 데레니 냐차스니 라릴
0: 데지 장세 제바 잠마인 바야 tuto tuto la jebi na langor ge numtu chungru twale che yore rwal
1: la de
0: lese lese
1: ta di langor dan de dan de numtu ke gyub cham ma yin ba dan da gilang zu dan de loya alex lingyo dan de mo de ji shipshir chewe gap su nya gilang zu dan da tuung ge che shil ngum du se shi me wei ta o de yan di da jwa yore ki
0: lese lese
1: ta di gyurung bu chi chi ta changsi ra changsi che ma jebi na 디치기리 길랑도 탄다 도공 제시 말아야디 김쟁 가라스나 안저 오기야 지비야디 강글로다 쪽부체 아니 돈 알로라 학바르도다 직다마 그 근데 쇼레 너 체리다 다 말아디 레게 제제마 돈해야지 디슈어 말에 푸시
0: 그러바
1: 텔레 제시 말롬다 제시다 말롬 딩게 제 디난시 디리기나 쿠리우 쪽부서야 그다 제시 토부차 딩교
0: 그러바
1: 어디 경우냐?
0: 레세.
1: 뭐 사빈이래, 닝빈이래, 디싱이 이런 수단 넘기지 딱 경제.

0: 방글로이나 양은주 요 두스담 먼저 단다지다 아 다볼이야 곱죽곱게지 배샤시노 곰숨게 쉽게 치루체 어 직 매매 단다 근데 쇼레 춥셰다면서
1: 저바르발
0: 딘데 제미네 양케구리라
1: 레세레
0: 단데 눔게 단다디 디리긴라 단다다 곱주 권이다 곱주 공에 부르리야 곱주 공은디 틱치 제시롬에 맞세 근데 쪽돌로되는 타고 망도이라.
1: 아.
0: 근데 믹스에기 단다 말아나로려 지탄세 망리디.
1: 레즈레즈.
0: 근데 첸딘 롱교다 배차네요. 곱죽곱게스로니는 타고 할렘도. 장무슈스디.
1: 레즈레즈.
0: 디케슈교기기나.
1: 레즈레즈로.
0: 장신 너베디 약보이네야. 기나즈 듀스데다 배차나 쪽디시다 곱주 권이로이나. 양직 참참 곱주 건강 곱게스 고문이기 좀 기슬로체. 장세 제베스지.
1: 레세레세.
0: 아니 티싱 더베샤샤는 남규 양직 못 가실이야. 아주 단데 어놈 체시 말로 베스지. 다지 못 타긴 되는 놈 직 어 타긴 되는 놈 다는 놈 루체 놈 부다고 매다 티싱 결혼 단데 직다 타랑 보치 다지 놈 다는 데네 다샤다 인디 신 칸에 로는 모든 람산 대우 매 차야다 진짜 람산 미 통도 비안 니 좀 망보 요리게
1: 레세레세
0: 다디 결론은 출리제 가르치면서 디네 제시를 온배 넘치 곱주 곱게 야면 곱주 광아지 체급실로제 장세지리라
1: 레스레스
0: 디 양편의 쇼크 전부도
1: 레스레스로
0: 장세 노베하고도
1: 레스레스로 다디 응아주 넘디 제블로베 걸이야 단다 넘기 소소 모제 넘다나 로리야 넘 조조치디 제부 잡찬 다르와
0: 라리
1: 레스레스
0: 다지 배상신의 조조치 디 단다 디 근데 주래 담아 지단에 지리다 숨지십질의 교무토는 아니 고칙 로션 다리
1: 레세레세
0: 아니 장세체 루리
1: 레세레세 로로 레세

0: 남바바.
1: 오, 나가 아마.
0: 탄남시 초조친 자지신 대조 머시시 차용기.
1: 레샤 레샤.
0: 남바바니 지리나나 참자지체. 잠녜샤브지 저과두게.
1: 닥다리. 쇼링이 모타눔지루.
0: 머저당고 마리 녀저처러리. 팅사 머저만베가라 샤삭하버시도. 퇴미눔촤라리. 아, 유쇼. 틸레 남바바니 지주랑고 대제죠.
1: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상매 개호 용지다.
0: 그러바.
1: 지주랑고 나라 망스 대비는 슝릉디 양스시 참음의 승비.
0: 그러바.
1: 마세 고유에 바소소야 뉴시라 하죠.
0: 그러바.
1: 나가 아마. 참고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0: 야구 크지
1: 다시나 아무니 지주랑고 대제조
0: 조조 지주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 나온 봐봐
1: 야 나 아마
0: 계속 갱근 정부디 지체
1: 어어
0: 데니스
1: 니스메
0: 다조 다조
1: 다조조
2: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做千不明为切场面几过了忙长熊的也不远。

0: 주체네 코리 딱용소 테테제기 세자 코디 신뢰베 계제 토네 모조 탕 참조로 쇼고유 제자 마저리 진 디규제 지랑키 퇴응을 그 소외 틀리야 변방공의 토비 시제 강만 규령 덕규 저어유라 레제로 글라이네다 모티제 테리 레제나 테리 슈베난 도용어 전화로 쇼고인
1: 레제이나
0: 노
1: 디니 네츠 추부디 디르샤기나 글랑조 수수다 남규 직 랑과 배조 단단 쇼마레 대양 캐슈교기기나
0: 다
1: 딘디시리샤 배샤션 대기랑조 단다 아 여군 돈지 근데진이래 양직 모지야 직 자제 로바제 그도 단야스메메 다 배샤션 단다 망부지 양 어디 돌리 직 단다 제베서 쇼리기나 아 차보소 우리 정무소 우리 세메베기나 가셔 소리 다디 차보다 정무기나 직 KLX 요리
0: 레스
1: 다디 디시샤이긴라 다 니마는 시청 안 좋단다지 뭐라 니마 못이네 야지 까만 주제 차버서 샤우라 디 샤마리 다디 기랑 좋단다 야주제 로바지 어 디나로 까만 찍 에 다 가짜 슈로 가짜 숨주 딘디지 고네 양도 이라
0: 가짜 숨주 고네 양고 그러시지 슈로
1: 레스 다 까만 찍 나로지
0: 레슬레스
1: 다 까만가제 주제 딘데 고마레
0: 레슬레
1: 인지민지 다 가라에서는 나나조 탄다 말라나로 트눔디게 차장로 단주도 샤시스 차장 올리디레
0: 레슬
1: 다디 디르샤르 나나조 탄다 말라 투고디나 다고 직생간 사람의 야근에 컨디시 공개신의 컨디 장견차디로
0: 아니 저바바
1: 다디 장견차베 나로레 기나 디르샤 간주 트눔디야 간리아 연주도
0: 아
1: 과르시께 야간 다지 말아간 바도 야 집구라 야 현재 코레스티나 아니 다 먼저 가게 쉬는 트눔데야 디슬리리 두 트즈 트렌점지 트렉슬리 아니 냐지라다 가게 쉬는 냐 딜렉슬리 아니 코르큐차 야오레
0: 아니
1: 나 그도 단진 다르샤
0: 레슬레스
1: 여군 컨디션에 감지나 로시 차우스는 야우슈도
0: 레슬레스
1: 다디 마스웨는 야 디르샬 배차스나 드리 두 그도 와스탄제 선이도 디나로리아 디시로디마 안다 잠세티로리
0: 아 레스
1: 잠세티는 야 디치리 말라나로리아 단다 디치리 단다 다 하얀다 디싱기 초 근데 급제 끼리아 망차시 단다 잠세 단세 나로로 말라고르 급세 나로리아 직도 망차시 단다 다 크도쇼는 베모 콜로나로 심메베 기나다 루고간 박바치
0: 로바로바
1: 디첩디 디리기나 하얀요리
0: 레슬레스
1: 하얀다이자 하얀디 잠세 팀나 클릭클릭클릭 디제루르기나 게 잡치
0: 레슬레스
1: 게 잡고 관심을 디치기리 말라레 슈그맹게 차루
0: 레슬레스
1: 아니 놈도 사르 줘야다 사체 줘야다 딘디 경험하고 싶던
0: 레슬레스 노
1: 딘디 조부디 디르샤기나 다지 정기난 로리아 직 담베 규림난 로리아 딘디르샤 단놈 슈크제디 양 카투 진데스메메 단다다 근데 쇼레 겨고스탄 홉디 직 카가디지 양놈 홉디디에스메메
0: 렘다 사브드르 바
1: 오디 다디 디르샤르나 산다 놈 갸게슈네 요호 토르조야 단다 양 띵부직 디르샤 아
0: 레세
1: 다디로나나 소 잠부슈스탄 구도
0: 레세
1: 다 양직 근데 저 통계나 로리아 직다 배 대부터 그저 나머지 딘데스 매매가 나왔었네.
0: 냠보스 나오.
1: 어디히나. 다 뒤는 저서 매 하고 내래. 지 단제 양피겔리부터 홉가야스 매매. 디 말라리아 뎁시 슈크 좀 수리라. 티싱이 나왔었는데 넘돌레 딘데 직다 뎁시 슈크 좀 수도이나.
0: 라리라. 다 뒤는 그 저에나 로리아 근데 슈그레 직 슝람탈라 랑고르탄 베캅라 삼리 dungi lamta de lo mabu ba de yue ba ha kuki kuki le moja kha jige bai de dungi sose langa nga la mani moja mangbu me yine le sose dungi moja jige yun di le ge ya kichi du pe chokbo shibu tanzi yige chi ini yige ni rosani yuwa marba kanda che zan dungi sowe na lo li ya jik langor jik nyombo nga ne tanya di ke chin buri dhwar tanda dagna shi gila ge tanda kuala shibu na shi jik langor tingsa dus lo ba je lamsan tanga zhuya di gilaage to shudi ngone ge di gyöndi ngara le yungudu dujungu zawe nalo le ya da chi kandilu gudu samri le ga tawa yuwe kaw le ya morena ya zuyu lo di baya ge kochi temne di nian chabe chugo lamsan kanche lukure tang di jie jie ni namsan tang chukudu wa
1: lari
0: jie zang gila ge tu shudu o tate ngare gyon di towa samsam ki tenche chi samlash kuwas jie zang shuko ne ta chi kanche lukure langgo tang pe kabla kanda yargun tuyon chi ki tuyo ki yiwa me para tang anzu langgo tang ya lo ba cha pe jie li ya me ba cha pe jie la ni karzi chi ki nang zun chi ale zubu li xa jie li ya chi ko kanche lukure chui num di ya
1: kora
0: shi kyeb juwa di kye chenpo rur duwa
1: lari
0: lese lese
1: tine dirishan kinlaan su tanda daji gunga na lo ina ya dindir shwari ta pechan tanda ya cawa suyo che kinlaan su tanda ura
0: rwaal
1: di che ya mani num shuk che tangbo di
0: lese lese
1: ta nga nazu mala ji wu mala na lo li ya kaa nyi ura nga nazu tanda dirwa rishu gamda tanda di fadongji kyage shu na fadongji da piansu shang
0: rwaal rwaal
1: o di nyi nyi na lo li tanda nga nazu tanda Jogamdi na lo na tanda chi yang chunumri.
0: Lese.
1: Ta yang dik chi nyaa lebe na. Ani yang chi tanda nga na zu tanda di kanda shore. Chi ta so jaya da dike tole yang kye shub kyo uri.
0: Lese lese lo.
1: Ta chi kunga yang di dik chi shokwe lak chi jam gu du ila. Inele yang duksir sha pen sha shina kaa chi yang dinde siri. Kaa munga sabu suwe che sha
0: shi. Lese lese.
1: Ta di ina dir sha ki lan zu tanda kondu shoya tanda nāloliyā tānda, mālā nāloliyā tānda, chākwa kōyāsh mēbēl. O dī yā shāyā gyūrīng tānda kōyōng dōgīlā.
0: Lēsē.
1: Tā dī dīrshā gīlāng zō tānda, kāmchī nāloliyā tā jīg tān, kō tā jīg tān lō tān, tān chū tū tū tū nī, kō rā dīg tīsh nūmdā tīndā cāwa tā gyōgō mā tī, mā tām chī, dīg tīsh kandē shū rā, nyōmbū shī, chō yō lēk sī lē shū, anī shī nē, Da chik nom di gyogu dan an nang dam do gila.
0: Lese.
1: Lo.
0: Lese, lese, lo.
2: Zhi shu ki, ur sing chu. Yang ta ki, lam ni zhi.
3: Xia ca we ten gu te, nying ni we ye mu yin.
2: Ta de ki ki, san xin pa di ni. Pen chok long chen, nian chen le kong, pyo gen long jing ki. 今天天天西北，李先生。

Dubasungi Kemu Gushin to Nari. Jaburi, Nemuran the Kapuchene, Chingi Gangunyu Yumu, Kongi Nala, Kayanong Yume. Nangung Yuki, Matuba Chishin, Korje Tundi, Minizam Hube, Shindon Chimbur Zumuzune. Shindon Nanglo Sumi Yusu Du Jishi. Losan Yasunari, Shokton Yingberi, Nanglo Juni, Chiwadan Womuswa Nantu Duki Yu. Nangung Yunari. Pedu Shokton Chimbu Dinjadu. Nesambar Chechu Mangwe Tsaku Nakjudu Mato Shokton Dinja Yongmin Sinyam Kiju. Liu Basung Nari. Nanzu Pedu Yang Chechu Mangwe Tsaku Nakze Yu. Kuran Dioda. Dungi Kangri Chimbu Dikezi Himalaya Rikyu Ki Hongyu Sulipsing. Tegar Chechu Mangwe Tsaku Nakze Yu Bati. Shingtong Namkar Nyekhin. Jiu Kyujine Shingtong Chudu Jigar Ruxin Yu. Nangung Yu Nari. Meto Zongdu Shidam. Liu Basung Nari. Ri, kati kyoran la loka yu na, ngay kyoran nyamdu Himalaya rikyu tu zingne, tige zinchung, yongju che chua. Losan gyatsu nari. Kongi weshub nyan megu, kangyu kalaya toa du kyakshi tipchub che ne, pyo rangyong zhong, pyo gyur le jibbe, todan tsambar yang nyan sin chordu. Nangung yu nari. Kyoran pyo gyur le jibba yinam, kati pyo gyur du onwa yinam. Liu Basung nari. Nga pyo gyur le jibba min, ngani pyo gyur menba yin. Tendu ngani juine matakbe pyobayin. Nangung yu nari, kari inam, gyorangi sanda pyuri inam. Pyobe magba chana pyuri isu gyuwaridam. Lopsan gyatsu nari, memba liula ki sanda ni geri ludin shikri, ngay tungyo yu, nama nyeba sudrib metam. Liuba sungi kemu gyo shindu, mardan gyorang nama nyeba lindrib yotru. Tetara shio shindu, nangung yu dal shuntu ju. Losan gyatsu da xunne dyntu zhuwata. Liu ba sungta na xun leruo chungki nangung yu ki jesu gyu. Xiangdong sanyi ki semne zhugab. Xiangdong kaxie ni kangbe korja le chiwa tong. Nisat gyu ne degab. Deni sendong tang dardong yinbaxin. Kimdu la le kangbe gemdun du xingbe du zhimadar zu yu jing. Kimdu tiri nangung yu ki tongting tangbu yin. Kangba tida duzi yinbada. Toga mang chiwara. Panglipam yangna kato marpuam ngunpyu chakshua kibdu. Goratang kangpe yangtua du kato nangi tarram targararas to yegit chiba zuni liblubdu yoshindu. Godang gyugungtua cuishi tangbe rimur chiyubda. Gyugungtua xieyu karbu geba dita gyuzi ki nyam shindu tue. Liwasu nari pyo ki sacha kangsar tarjua da lungdar tongyu yu. Kangbe tuwa dan xingi yege tuwa takbe tarjuwa la lungtar serwa yin. Keti kyoran dömü yuna teta la kowa kashe korne lüti simgi yungwe mülam dimna jik. Nangung yugi kadoa nangye re teta la tarjuwa serwa da lungki yoshinbe tarre teta la lungtar sikin yuba tasu xin. Nima choxin lungsi dan. Nangung yugi rangyi nese sacha teni bari jimdun tuwa ki bardan jikbar tongxin. Pyo du Yuanzhong Mik Longju Chatuba Ni Nguyenye Gewa Sangpur Tongxing. Zenzhong Chudu Nguyen Suleba Masi Tadung Chibye Tuyki Lopcho Liu Ba Songtang Chaychung Nyam. Mishi Dari Xuenye Rangrong Rilam Gyunye Zhugab Xiangdong Le Longpu Pogbe Zhatang. Chokshurdu Chujian Gyuwe Zhalanglang Tucha. Lashi Gepchi Tarjua Liblubdu Yoxing Nakze Ngo Tingting Yogar Nakze Tingna Mugba Pimpun Tuchurwa Tong. Losan gyatsu, sacha dir dada yagbu gyogyan, kukja tine dada me, kabar gyagyu yuna dine gyob shi chengyu che. Losan gyatsu ngon la lakto kabar dyone gecha shuxin, pardu kemu yangge. Nangung gyugi kunzu gecha meku yang utsu ginye. Gecha tsi jikyan makuwe, pechir kunzu pyoge shebar inyam. Tena, mewsambar pyoni ngone yamzen chiwe sacha shikri. Zhongkowa jikba inyang, geyi minzha wardu. Chungki ki xionbe dati yungma yu ne potra chenpu shik chakbe tukchanyang chi chi tupur. Geishu chenpu kabar nang myo tuen tene metokbe gecha mangpu she. Liu ba sungki lakba kyangdi xingchare tuane chishindo. Chishin teta liblubdu yoshin zidu nambar zhawe senyu zhala chi chi tu chowe nabyun tangyang zha. Nangung yu ki mashi pama ni la kabar shi gyagyu sammyu. Pame rangyi da xuyene rilam tu zhuwa xina simjaya chitua ki yuksha.
모니 다슈엔티 당부이 리친링기 전타 위급 칭동 굴규시 시에바 체네 다토도 라토 카바르난 이게 짐메디웨 태가르 리친링기 카바르 안타니 리친링기 훌륭아 나리 별로 저르송아 서주 취기도감 난공기 나리 나타 휴네 롭교르 체유 롭촌도 규베 남특휴 유점네 다다 메베 결혼라 카바르 겜네 대부 인시 슈겐인 카바르기 파주네 개자 강야 마시 난공규기 삼바라 리친링기 카바르 카바르 냠네 라토 카발라 데베 카바니 카카 메베시 메 웨시 양결 표기 크고 스미네 모태좀기네 리친링 디부 이냠네 심체기 염니 디 트버 자점 제베 따라바티 무슨 주심 마치신 듄두 공박하시 뷰싱 차 심부시기 듄두데 리진링기 카발낭 나르신 게차 치직견 마시에무 난궁 유기 카발나와 담불잔니니 난궁 유기 카발낭니 룽부 땅외 자우루다 탕신다 자동세포 숨신 수아기 로마 룽부 폭배 슈슈르자 퇴라 대동 쥐무다 국비에 깨라다 메토아 남바르시에베 자양 퇴가라 메토아 나수아기 지심 투왕철 다르 카발낭니 리진링기 깨라 퇴신 겐다 진염 변라 카세 리진이 나리 공유 은혜 공부마 좀 쉬주인 내 돈도 결혼 지주 소주와 소원에 로망부 팀자 소야 결혼의 경위기 캠산식 주머 뚝대 결혼 직부로 특린 표도 조교 중어지 대가까지 친부 민두감 난공 유기 항상 배 추당제 크고 씁니다니 지주 소주와 소 초에 로마낭 군이 총결직나 내며 편주인 원매신 배 추기 샘낭기 깨차 디더부 슈뉴메 메체도 깬다 냠뷰 나리 상망아랑기 껴바 임베 원농괴나 낭원농괴발에 결안라 캉라치미시 통마리 결안 지주를 호주어서 똥맹년라 초와 첫 개부용의 등암양 체규미 머시급테리 결안라 내주 간자식 두유미미 신자 개디 결안 표유도 대유나 파만니당 조아신 디기 초와 르교바 년류신 리친리 나리 장기장라 투구르 체규 면적괴나 나라 슈로 양계자 딱다 대마 송냠네 나리 결안기 나 총샤라 지워이나 나 난궁 유인 매 강야 매교 리친이 나리 매표 나라 강야 미 결안로 로버 강식 체규바 미시 샘난 콘주 중세 랑미 매 깬다 잠뷰나 나리야 나리 결안기 로버 나와 토지치 슈규인 결안기 나라 프로그램 시점 체제 다수 응하루에 차가 체가 듀듀리 리친이 나리 텐수 슈메그 콤바 유급 쿄라 록듀 저국군의 지도 체조 결안 대자 임방의 신수 카바르카 고급 뉴바송기 몰랐다신 유바 통신 민니 태가르 투급 중세 모차외 취식된 매 뉴바송기 장라 믹디다르다 교통 강인 신기슈 법주식 리턴뷰 등의 법신 추이 생만래 외 침침당 무샤 남남직 자도남 잠쭉쭉차네 웬당 남바르자 서블룹도 장비에 치신 토하게 추디남 무디 뜻규 치신 따나두 법주 법유도 추이 생맥행신 타굴도 촌예 치치요 디네 추진식 답자 깨니 진신 매도 치심 튜에 빵탕음을 토하도 규신 카도 남바르자외 매도 나서 기긴 날신기 때문에 외가르다모 살라 폭바 치신 예외포 난궁규 연종다 인배급 류바송기 년잠도 조무조긴도 디달라 뛰차당 타와신바 어비가 마부 세그 자라 두세로다 버그리 둠당은보다 샹샹치부 외모세 가디무부세로와 인사르 류바송기 제지신라 조무조배 난궁규기 심지직도 디달라띠 디네 류바송나리 난궁규 난주 롭제 겸유기 추전니 리딩기 추미 임바디 칭링 제진의 법원마다 근투 진당 무버치라 여투수 당라 시외 카르 추진 교유도 투진 직배 추진 챙기도 감 난공 유날 챙기도 추미 대명자 유준 추미 설신 디니 직딘 주게 뒤에 기내유 인시 쉬수유 류바송 날
tanda samlo tunga chibet kyuni tiki rang

샤세 팀. 만수의 퇴근 소변나 미순 대자 태러 이섭 친분나니 미군 응고다 미군 중지기 대자 규시카르 켄도 판리나 추마쇼 코니 자야베 랍세시 타마기 미로 강살 무유과다 정충 쇠나타 잡랑기 탑지에 피주 초배지 갑주 담보갸바 로세지 대장아 피주 동화 신구도 소매 풍소지라 미군 고비 도시 토르동화 너구도 규급 매캉중도 벌규미바 치배지라 군대내 미순군고기 카다랍자 망삼지 능규 천구 니우니 슈리 미순인데 카바 앙장이 지지 무희

Ningin to Motun and Pinjolong Ting in Chile, one Pugan Long Tin Tong, Quinchy, Shubia, Jesupuing and Pony Lizensen and Goya, Kashuga Yella, Tingi, Litena, Lukumun, Namalinga, Toya, Ninji Dembe, Sunsi, Namantaji, Chadi Shuyola, Dagi, Dun to Chinking, Esuju, Jin, Le Wotobe, Nin Tambutiari, Chesa, Namalinga, Tui, Nasusu, Lene, Tola, Chaledi. 흘러지 남바마세 나고솔리네 투자능규 챙규 쇼예랑아 줄룩초 남바랭게 초예네레 다들로판나 레룩총 치탄 치신베 칸인기리 제자 군미 남바랭게 레로칸지 테레야 유세 제산토베 민두이네 니위네 쇼예 샘나 모두네 군미 남바랭게 초야 체제 수비 손세디는 좀양 좀라게 리나

저도 남한테 처야 83조랑에는 남베 콩이케는 표에 계세미도 시비디 같이 센터 남한테 처야 퓨제 드링키 리스퍼빌리 전주 지게인라 탱게네 기롬단한테도 초주지단 체계린량 리젠디엠주 남바니위네 토체나 쇼위인라 큐인디비토네 리젠디신신난 켄키 저 남한테 처야 이네 니위네 토체나 쇼위 탱게 고신난고

0: 대화 마드 겨우 수양미 탕고 죽나 딜리 학버지
1: 다 줄람 조인 바인 다 소소 이왕게 좌대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2: 소줄람 진이스 비네랑 라도 페맹게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3: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바짱니 뒤부 베게 무고방바
4: 미네 끼뜨드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5: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도탄 니수미
0: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5: 디탕 람듄 테이 덴조즈
0: 디탕 람듄
5: 디탕 람듄

0: Zeri tang dunzo zibzi nang guya di kian qin bishir shishal.
1: Nus. Dinzhe yin duzi mayin gila ge sunbi yin nele zo di nang nang zu kong li ya ngu zhu xie simbe le zengi nang dun di ta yin gachi simbo bu yin nele di te la tu nang nang jir ba le. Di ta bu rung chung nyo zi di ta su yu go li yin nele pa gu ma ri si shu tu ma ri ba le. Dinzhe yin duzi mayin sang me di te ge nang dun li ya tu nang nang zi di ta bu ne zu che be gup su nang nang zu mo chung ngon go tang kres na ta chung sa be ji li yin nele dinzhe ki xie xie xik nam zi yin ta rang gyob tang xin gyob be. Le tun kali ya li zhuo yuan tie li ya pen duo xian bu tun gu ju zhe ban na ling ge cui ne le li zeng ge nang tun li ya tong nan nan ji ren yi li ya di de bu xie zhi xi gu li ya jia gu nan ji ne qin zhong ta ngue su ne zu din de che be ge li ya ka ji de ji me be ne li ya ma xia ya ge di de ge zhe wai ne yue zhe ba le
0: ji ji
1: le ze le cham de yi ne le ta ge lang an zu zhe ju kan na lo li ya pe bie di de bu ke le zhe ne ka zhe gu du ta tang ne xin an nan zu di tang ngue ta zhe wai yu be nang dun mang da jie nam jie pe wai ne le ni ge ji xian zhou ge ce xu jie ge la li ya tuo qian na shou yin 생남초 참데레디 티링긴 간주 소에 람로 길이 제난 구디 슈베 낭둔 차상 슈스미기 팅티리 젠키 십시 챙군난케 부산 점들라타 나완던진라지 좀지 타이 교슈켄 저가이 팅게네 튜도 통한 줄리젠센 바뉴네 그진치스 쇼이 남블링게 슈덴자고
0: 랭게 슈덴자고
2: 소기 군주니 지소이 총에 취 치멍실 급에 차주기 세시식이마타 티니 지소이 튜몽이 총아티 균된탕 고림된바 균체제 용예탄 정화 친부유비 지소이 지배 군주니 지소 총에 취 니바토 송급에 차주기 세시식인비 예저 쿠시된바타 셴르 롱람치바 지세르 당지치바 쿠유르 송경치바 직 수익 렘나 송지 수에 티니 창매 원견인
3: 아 가져 가서 가져오세요.
4: 송다 비우니 다 쓰임 받다.
5: 이제 니 마세요.
6: 중국 귀진 유감네. 탱구 벽에 대모 시로나.
7: 기랑 쓰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개구지 초려워 지지 지지지.
8: 디카르니.
9: 해니.
10: 田中龙青年轻裂空，培养龙青人。田中龙青年轻裂空，培养龙青人。他的肩上没到的钱，我做给你。田中龙青年轻裂空，培养龙青人。他的肩上没到的钱，我做给你。肩上没到。
11: 나담서 공감사 단기난 수익고 수량 최니 생수부디니 벽에 롱칭키 순간 지남균의 돈신비 감순주의 계산이 돌리 천시 알리 천주경 쇼케 연지희
12: 텐게 공감사 알리 천주경 쇼케 데스트로카히
11: 다지스 하고 담포니라 차진시 계산이 돌리 천키 김장로스랑 천 그지 쇼유 된줄라 당초 니 수투즈링이야 회버르체 장화르체 다지 치부니 치부라 아니 파악 페버스다 기버스체 알발 아니 다지 예수디 죽 집에 뒤지든지 진리도 아니 남자 잡다 차디 다야다 심제 교야다 간다 나디 베스님 블리스 차주도 와
12: 신시
11: 달아봐 동안조다 지 개든 튀진스 되건 봐 아니 탄주
12: 님님이
11: 베 어디 나로 양킴다 삼로 가레스는 지단기 체대베 간에디로 말베 차차캬 임베소스도 베차샤는 권다부 니무고 야체 쇼게 라모토 야체 정세디레 베 주급된부도 까르제샤제 아니 랍자 조그스 랍다가 신나르 스림브니르체 미에 기르니브르샤 중세도 메브제 칸다 김다 삼로게 네 부고 남부팀제 제부 통용도 간에 지베 김다 망부 잔셈지야 베 망차다 취스야니 잔길레 치타샤센디 잔팀제 수수수수 춘진 제모도 부 차라센디 이게 기지 되게 마 통용도
12: 시시 연지라게 콜리앙고 주시비 디네데 티 콜리앙의 년통 춘주제 통용이만 아니 공산샤체 랍저 조조 유두삼바 탄주고 님은 이숨디나 로리아 아니 디퀸나 로기 부조유비 김삼만부지 로베 세세 팅팅 내 바샤 스도알레
11: 지지
12: 조인의 정전디 베타케브지 머춥사 아니 니모쿠드기 디나로리아 안 우주게 지고르발 세상에 취 딘제지 야미장단 취기 트링키 감숨주 투주디 나로야 임비는 김단단부 소야 당난 취 콩싱 차베제리아 아니 부주소 라자야지 조고 유두선바 아니 부주소 야뇨단 레버 종전디니레 야고지디 조모 춘베가리아 아니 심베 나로레 심캄리니레 감자 레버 아니 기등게 불 레버 디제라 소베네 튠디 테르기는 야지 김단단부 소야 세지 수주 인라 학발투 트링키 디젠디 나로 아는 수 튀긴 순요 매베기 다 덩글대베 간리야 응아는 수기 쿠리오기 김베 양아는 수 수캄테르기네데 지금요단레야기 네튠딘제 퉁고리 수요동안 디인에데 미세진지리샤 삼산도 응아는 수 학발투다 토강리야 네베 중원의 시비기나 다 낭세 총기의 동조다지 도어단 윤두선바 양아는 수 덩글탄 군근이리야 니메기 투주디 통아 아니 체나기 투주디
11: 징징
12: 딘제지 제라 양난 취 최제디인의 해바 하장기 숙침부 협의반 당난 신병난 취 초외 출리야야 지 영롱티내리 마부힘바 디데손자 부고기 수 마잔잔의 지 갈레 카베 간데야 아니 지 코류기 김베 니 코야리야 가부시다 괴바 안톤도로즈 직진치야기 뉴베디인의 신부힘바 부카지 아마 님은 니 숨나로리야 롭첸다 롭종나로리야 교시지 슈토기 당난 주 부고데야 근제 제고데 삼성고 두선바 양난 취 체리 Dunbe Gone, Tangnan Simbeji, Kurim Tan, Dembe Gone, Puruzo, Simdi, Lobjung Toria, Ne Tokiak Chido, Anansu, Lobjungji, Nandon.

0: 롭소 타다기 심어
1: 미시기 뇸라게세 싱서
0: 디네 디네 시주 닌좀기 부초총라
1: 디네 디네 김자 롭스 낭퇴라 롭정 수요
2: 지문에 차샤비는 정말 수수의 부조들이야 균형 차디 하장기 개침을 동안 다시 균형지다 부들이야 하지 고비는 신이 아니 부들이야 더담 제비디 디부지 용어 투구여
3: 是吧 시시 당초
2: 부내서 규림부시게 이 개별 랍자 쪽을 하면 되나 아니 샘초 도모토야 딘제기 내수 체윤디
3: 시
2: 나는 수킨다게 수수 준도무 그제게 담바지 제비니 부디 킨로치야가 삼로디 숙체르네야 또디 경찰 쪼라디 가래 주비는 아니 부구추다 순캄 권리야 딘조라가 쉬는시 수캄티기 가래 가보 저직 심칸나리 켄도가 삼르틴리야 디네이는 아주 김다지 문에 차샤비네레 예수지기 남바치문도에 디 남바카니 잠지 주고도 당부티는지 콩리아 수야기 수캄테리아 다지 갈레시라카데바 야면은 단디 아지 코리오다 남시게 김베 수유 테무토바 당아주도 스납디 개된 튀진기 예수님 뉴스도 규정부반
3: 지
2: 다보스 니스케비아 투즈티네레 직 테스트로르스 티르바 닝고 히나다지 제메제아 에너지 데이터지 락도 카바다야 에너지 권다 챙겨치아 에너지 다간다 니모다 체모 비 구딜로베스 체스마 이제 간리아 딱다 있는 안조 사투 간 차샤비는 듄주타 공가도 봐 넘뒤 체베게베 두즈디 나로리아 아니 지 클론디네레 감시에 침버지 영로디네 뇨뇨뇨뇨차 아니 딘제기 겜베 부디다 지뇨다리아다 심캄다지 전화 매부 틴제 차야 당하는 신 보고서 수고야 뇌배 간다 아니 지 레버디 내내 지야 차르게 용배 보지 문에 차샤비는 미디 내내 지 뇌다는 경 미선데 아디 럽준 치들의 심디가 개지 데모토야 선데 아니 간다 임베다 지 내주디서 창매 갈 튼 거레스는 보고 수고 간이야 단도 있나다 지 예수 개구도 세다 수고리아 돈도 흘려지 채우도 유배모도 보디 지 길은 예바 차바 마리 있어야지 심캄 잠마 임바 수캄 테네 이네레다 지 조얼마 조스마베 심베 삼갸 루비 마조바 틴제그 네츠유디 양은 최텔이야 더나 최고도 삼삼딘데도
3: 타장시 다 뒤에 테네는 수요기니 지 수캄 니베디네 심캄 더 심캄 디네 지단 더네츠는 제시 망부시다 결국 매배순 주시도 나는 저도 미 김부진군의 시비네레 코샤 규정부 수제키라 차례리아 페오리 수도 선바 급도가 님이 숨데 아시다 내가데데 존이 주 매배기 심칸디제기네 여러
2: 봐 신나 소시
3: 다디 조인네레 디나로리아 제시디 카레 수비는 홉갸고갸 루보톱갸기 눈슈다 춘진디리아 신나 기브리스 당은 수지 예수 투주진리 양은 주 소화기 남부디 카레 수비는 장화 아니 눈슈의 매바 지수의 매바 아니 배들 회
4: 这个声音呢，俺说的，俺说你也记不得，这个点不点呢？这个拉多干嘛子呢？这个点这个拿不进呢？但这个多是单用对什么？拉不着主对跟拿不的开的是呢？学个阿不拉我是，拉不进去，这个水这个拿不的，这种学是，老先的呢推到了呀，错是，俺你拿来些金砖的，错是，他多用的这个一个单压的，但拉不着错的呢？这个切不切不？ 차탐부수로와자여신다디니니지도단윤도선바나나수니수진리야베디갸지갸탐베르르나홉드갈리야선니로젠리스도선바갸지갸탐베기베팅암자파츤나제부나나주다미겜뱅원의수빈네리니멍듄스지베르르지지찰레키켄키신다메바차샤르반선니네체지레가조요리나레치고리스도선바당나수김당원의수빈네리
3: 다가잠지기 랍자 준이 총 매배지 삼루된제 도용기 쓴거 봐. 퇴근수 디어 조디 보고 랍자 준이 마트에 말이야. 조이는 답로보 톱게 눈쇼. 롭젠이 비네레 수수 가부 예보다 가부 매배야 수수 신보다 마신보다 도에 창물로 지수 좀 카데 자고 요시. 다 뒤에 창물로 계신가 제모 톱이는 삼산지. 소소야
2: 신나
3: 함이 추모 삼산지기 진난지리도
2: 아
3: 딘제지리야 양난수 투삼시비는 부고던 조야 양난수기지 삼시치 토년선조 체어동안 我们的学习能力是不够的，啊，老多错别解了呀，先把它错读了，是老多三把，不过它都黄了呀，学别个哪点的，最难的，当做了呀，根据其他咱们马赛，做一个辅助的了呀，这个难学的恰如难解。
4: 但不要个国内不的，你年岁退休年出来车错难落了呀，落土不压地，切断个难处，恰若难过呀的，看见不着钱了。那天呢，看到节目呢，恰恰不能不住个生康的，但是老总讲了呀，过土不切我多，阿什么的，苦生听着了呀，主要你也不是把个难是听到了个，那天那落了呀，我最近那最主要个，能对看你怎么去断，第一呢，但是个难最近看到难过多，第看别起了呀，就觉得多少了，看咱们中国的年岁越长不的，就这种有的。 他们得了，这卡在是些些年数的主动业务员，是吧？这单钱呢？那第一个呢，是跟这修的啊，三六个月能住个特别是挺着急，我呢就早晚你呢，更多买单子，光多他热闹，尊重多呢。他们第一呢，第二个你们出的个吉祥节对不对？他第二你们过节的时候吧，第二别的活的。
5: 남산고르다지자작보르시다아니사담보르시다아니군시야오르시다든지지로윤디르발아니보고스고네차샤브네니무추이기샹제데브리라왕아네데락도카바카제지제유브체디르양아조탕보네춘진치고르바아니보고스고네차샤브네니무추이기샹제데브리라왕아네데락도카바카제지제유브체디르양아조탕보네춘진치고르바아니보고스고네차샤브네니무추이기샹제데브리라왕아네데락도카바카제지제유브체디르양아조탕보네춘진치고르바아니보고스고네차샤브네니무추이기샹제데브리라왕아네데락도카바카제지제유브체디르양아조탕보네춘진치고르바아니보고스고네차샤브네니무추이기샹제데브리라왕아네데락도카바카제지제유브체디르양아조탕보네춘진치고르바아니보고스고네차샤브네니무추이기샹제데브리라왕아네데락도카바카제지제유브체디르양아조탕보네춘진치고르바아니보고
4: 수 망부지여 봐. 땅 저기 김다가 쓴나 가르어를 싸 야츠 인다 쓰시면 따쓴 뒤에 속고즈 인다 쓰.
3: 제발.
4: 또 보고 증언에 샤샴. 아지 뒤인데 이게 그새 삼성으로 하실. 같이 결로 된다를 쓰. 와스디
3: 감다. 아무라기 또 한테 둘 수.
4: 어, 다 할 줄 두고 와서지. 딘제기 땅은 저지. 뭐저도 무슨 콜카디 람산지까지 비가 톱치하기 능순티 만한 저 부처리야 지 근데 우리 심캄테리야 지 중재 님 바시라 용고도 와 지디는 부처 심캄게 켜무 토바 안 딜레 독제 파마 겐도가 삼라리야 파만당 부족이 저와디 돌도 줘야 니네 차샤비는 부족에 다 랍자 줘야서디 카레스는 다 집에 독자 시지인 바 랍자 조고리스도 아니 지세 요리 토담 요리 민수 요리 디게다 안 랍자 조고리스디 베 지 총부지야 샤윤도 부고 랍자 줘야디야 심캄디 찍다 양마다 고지 증구여서 숨네 차샤비는 다지 랍지디 고조다가 근데 로브레 로브존 진이마 조야선데 로젠초들이 남주다지 대샤스구라 그시기 다시 남교티소 야고맹교선데 다시 간다 답치즈 배주의 제제 신의 수 샘디 초 로브존 갈샤 토유베서지 세상 안한 주 키시 부디 샘고고 삼는 시장기 탑시 있든지 클릭클릭이야 지금도 다야디 캐심브림도 지 모제 콜카가브는 신 지샤처스르발 딘제 지 남베 토니 군도 담이는 부구 켄도가 삼로디 슈크체 주도와
3: 진나다. 진이나기 메도디게 딘제 찰라.
2: 이인고초. 메도디게리아 님 딱 봐시시. 니회 다가시 주의. 던도 샤타 쇼리아 추겸 얘기 딱 집어 열시. 메도야 회 끼워줘.

0: 토리아 체셈 딘제 카고차 루노아 간 슈비나간 소 뎅가다 공근음 뒤 집에 뒤주데 권다 많이 니에 카고르치
1: 음
0: 쇼게야 런두 가레 카딘교다 직니디 조디브라치
1: 음
0: 사람 상이 세유한테 지구동아 아니 약수 주는 다시 람산 주주니 게 뭐니 냐모 토비 내래
1: 님은
0: 딱 봐지 가면이 슈츠감 숨주지네 니엘 니엘이야 니야
1: 니
0: 직 닌통다야 라소빠락도 카바쇼르키야 라소빠 아 다른 신 데모데바 차선내래 도바 신나 사부딘지 다야 라소빠 딘제 뉴스에 쇼베 차샤비니네 인치미지 다지 게르시겹 텐샤르시겹 도바 신나 사부치에 딘제 뭐임치 그런 그 슈브능신 시잠강안에 보고디 오지 라젠도고 사체 아 잠보라 지그 토니 보고디 튜주강리 이네레지 체렌보 지그 토니 수수수수 직균도지 단토비야 당한수 김다게 네바도 신고야 돼 가렸으나 계속 강리지 용야 티나 당한수 튜균 초에난기 남부 긍룬지기 망더치를 동아 제자 계시 예수디 여우 충분히나 안 심감들레 파 기부르체 롭체니 둘레 로스직점 치약 뉴브디레 파 덴보르체 롭존 치야티 내 정신게 바지 덴보르스다 야고르 차용고 동아 주장이 능한한수 예수 개비야 이내시 잼제야 니리 티즈 티즈리야 림베지 근도 다디 티웨 개침르샤
2: 레세 다디네 체도 니브디기나 링겐도 주 파수 카고 체오리 쇼도마 우슬랍자 주니 주메디 선바 조인의 지 랍자 다 롭존 치니 마 되비디 마리스 김다 주기 심나로리 양응서 기지 부고디 야고 충조 전의 삼제 하나 주 감을 쉽디게 양오네 레 제요 마리 주와 부고 양오네 저와 체도 시고리 이네 하나 주 기지 디게게 부고 야비게 눈슈 침부지 야지 자용지 아니 부고디 심나로리야
0: 现在我也不知道说三三几个新郎给什么之类我的学动啊他现在呢去切得不肯这几个托尼不过也地铁里呀说什么求谁被抢下边呢比过独自给外一年时中间来说过的呀抢下边那两个呢就在那么下军队的引进民籍被你们国队的感觉下呀第一呢军队给不接的打国队的这个我做给中间这样的你呢呀就多是当运队什么嗯军队给不接的给这些没被送出去对了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 암조나리 마 준주냐라 시시에 고유스리샤 팀도 권리야 된줄라가 쉬는 신 따라한테 참도 퍼그챔도 되그챔도 눈도 척도 도 된지 지기 남바지기 토니 부리야 눈슈 제비나 디 노바치르 동안 다 체장은 주지 규정 부지 예수 겹제 드리 응은 주다 심캄디 라브제나리아 도야레 처리 최신 유비이나 응은 주 직 뒤균도니 김다 망치외 칸에 되야 계지 가르스는 진짜 한 다그 샤베 길라 다도다 쌤쯤이 쯤이 요 말이 배수수 춘진 코치동 말이 저 달랍지야 고추스네 잔 야 슈고 레균 익지리 팀치 보디라 문에 콜 수수수수 춘진 치야 찜도 가리긴 줄 겨부든 제 사지 김달랭기 기지 되게 시야디 부조디 정 준기 너부디 터줄어 친 승부열이들이 이네 퇴무에 털이야 디에 보디 심캄 컨디션이 걸슨 아 네 마디 용고 맵자 퍼게 주무수 다 간당에 용고면도 아메시데 니니 주문도 삼지 갭도 여기 삼르리야 간조 간조리야 다 간다 전에 용문도 딜레이 깨부지에 되네 깨부 님은 지 전에 제벌이 삼지 럽중 진이 맞춰 봐 럽중리야 녀단리야 럽중리야 콩주사야 팀지에게 남부 통용도가 제자 간조 다치 보초 심캄디 럽중 남베 강리야 도고유나 만한조 지 시잠기 계시세단 같이 장고도와 당부티는 다는 저 예술인이야 릴레이체 대합시 선인의 송지 능은 저야 클리클리야 체제 단디 로중가 남바디 규거다 소지 디나레코 시잠부라지지 직셈디 초 두야기 심슈디 제용도와
2: 하시나
0: 아니 답비차샤비는 다지지 심캄디 로중가 람산 두운 투야인데 가봐요데 디니 군데시 만조니마 안제 용교리라 만조라 레가 주들레 다가상시샤 다지 규림부지 흘려제 대비는 남산도시야 균도 땅토 말들이 간주님 보인다. 다 아말레스니 내려가 조그바 간주님 보 균도 땅긴다. 다 개어 말이 클리 클리인다. 아니 내슬레 제제 수술로 좀 치약 남부대파 로토도에 지 되다. 세르발 간다르 양은 저기 시제조디 너지 시장 보지 전부 있나 안 보고 됐음 감도 이야기 지 맨초 더부지 리스 쇼도와 시장은 저 지 안아 샤샤다 부대 눈슈다 기지 도리면 저 시제 보리아 주야리아 안 저기 근도 땅 공매조 섬섬시도
2: 리샤리 양진라게 콜리 양은 저 취비 아 아마니네데 엔제 제수 세야디 야오시다 또 섬사르지 안안 수 소에 나로레 디피주 단나고도와 럽스 나로리아 보야 dinje cheo ri pinje cheo ri zlo su dinje su su jeng ni gi dem ge ta ya me na ji a me yin ne dinje che song a zlo du san ba bu ge ji din na lo ne zu din na lo ri ya ji zu ya gi sim kham di shu che yo de shu dong a bu wo ya a me le dinje che song a zu san ba bu ge sim na lo ri ya zong a dinje ri a me la yin ne de lo ge yin ne dinje che gi nga dan dang da yo ma ji ngi nyen bo ge che cheo ri zu san ba gang e che bi ne de di de dong lin xi ya gi sim shu di ne de shu che ru me zo sam sa ri shu dong a di ga nan su ce de ji na ya che 俺的那个呢，随西部的人不也能录像去读什么吧？录像给当然是听上地学的啊。再过那不是仪式感，第一季面积出呀，瞧着是学的啊。但三年录像时代，三百多组都不知道我呀，让个中学的个持续啊，三个，俺那录像给这个那么的别的学全部是啦，去读什么？俺那不我呀，能学用过了吧？对我没托呢，不我呀，录像给那么的呀，出肯定是来不瞧着是，俺那学我的呀，录像听呀给记着子学了吧？第二呀，俺那学你不一年级，不我们让个呀记。 连这边的人，第二也来读书，怎么几个不是吧？老蒋给那么大苦药，顶着就算了。第二年不也说说，搞外个白天种地一年是，不住个去搞不月白个，白天顶着呢过租钱。啊，你苦心命啊，你这第一图不是吧？嗯，俺顶着印度什么？老蒋错不进来了，那么低拿落了呀？几步姐姐爬骆驼是？伢俺那就俺那我做开么老姐是吧？不过也这个难不苦药个难不老蒋钱也给苦药个第一点，上不去追那特别呢？俺那不住的印度来人心。
0: 六种跟咱爸也做，老头也是这些。但，腾出了呀，需要钱的，当然做这个人不经验是给不接，年岁出点年是十多万，他那是家庭综合症是些。但听这的，永远的不会弄去嘛，是吧？当然做这个，可能这些他们钱都干嘛，差不多了呀，就退休一点是够用的了。下班当然做，但是啥条件呢？吃下边呢，供个的这个人不是长期学钱不是些，你们团队参与人不？
2: 听这印度公司不是那六十年个了，搞来开点叫啥去？昨晚的也不是去。听这印度公司，今天很给个引起面子，金银股、人资、西江子、水果子给那边托呢，不错了呀。啊，这老师吃点那样天的，看来给差点当，给钱不六军钱，他那些是往年不断不来的，得给他个，也有点手段。嗯，当然是。老师是呀的呢。 普助作用能对什么？长马路里啊，农村地摊铺给找个用个是吧？俺听到我那水平的嘞，普助给农村地里啊，各种难过，管不赢呢。顶着学堂了，一个是提前，俺那一个的农村呢，俺那说不得可多了，没啥子，说不呀能行的，普助的，叫我打个啥标给，各种的单托嘛是。作业呢，俺那去，听到那么去普助他念头，可怜可怜的呀，念么些个托呢，普助的呀，心胸这样谈，普助的呀，这点难这样，普助的心坎的呢，给。 不仅用呀，不注定乱写些安内错话的呀，阅读呀，不注重嘛些安内做轻大嘴一内的念头，人均个女不低的呀，均衡难特别是我学音啦，差不多一呢，平常参谋路，西里安内，罗布措亚的呀，是我学特别是我阅啦，不注参谋路，家住堂，随时是说呀，一切预备心肝个托呢，罗布措亚的呀，懂得特别，明天学音。

0: 남리게 참들이 뒤 기린기 감숨주 계산미도리 채나 제지 주변은 퇴차자주 추소 드림의 생기 십시 친구난캔 예준나탕 부산점들 하시 나난 소지매리 채나 연결지 적지
1: 땡기 슈딩자고
0: 슈딩자고

0: 최초 유혹으로 내초와 유고
1: 르가르 카위 종키 뉴주탕
0: 르지 유고 내탕 내초균
1: 르좀 스탕 군루 모차르지
0: 르세 양기 달라 견디킬
1: 내초 유고
0: 내초 유고

0: 我们这地区过嘛的，当然，这种规定我们这地区过不了边界，这种规定巴适的，但结果帮助哪住过的？我们这地区过吧，还是过的，啊，农村住过吧，结果给帮助哪住过的？当然，我的，看上，嗯，边角的大大伙儿，农村老伙儿哪住过？不是的，是啊，嗯，但是，但是，看到这看路啊，这个人家两个那住农村上去了没？
1: 啊，是啊，
0: 嗯，
2: 是
0: 啊，
2: 是，但
0: 那就看路啊，这个人家两个那住农村上去了没？
2: 啊，是啊，
0: 嗯，
2: 是啊，
0: 嗯，
2: 那
0: 就看路啊，这个人家两个那住农村上去了没？
2: 啊，是啊，
0: 嗯，
2: 是
0: 啊，
2: 是，
0: 但是，看到这看路啊，这个人家两个那住农村上去了没？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དང ཕྱི ཕྱི
1: chinga ge gom ne nang gor da to dam de ngzo ge gom ring ju da ne ngzo dan de dil zen ju ku to dam de ne sa li gun ju re ngzo ji ji gor re ta din ya ge gom ki ya pre di ge gom ring be yun du ge gom ring be yang tro tan shi du wan
0: ma
1: di ya mang zo ge chinga da ba kun zo ge sam lu ji su de ji ji gom mar wa chinga gor yang ge gom
0: o du chu gor
1: ha la du su ri sha
0: tan de ring wei jin du yang song ge de da ta ma de
1: ne yang yo mar ji ji da ge
0: ren da ne le chi du ba da nam ju kan pa ge su da din de chi du yin ne yang ji
1: 当着起来你们不知道能行给这个人给不知道你的情况啊这是这几个人这是这样的你的这几个人当着从四兄弟到几个人要面的时候看见了连接的你说的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 Adi tanda ngancu lo tarra chiri. Tanda ngancu zongi shunu di zoda. Ani lechib diki. Tiktu cheche. Tus chigu war. Tanda ngancu ya ligon na lo le tribu yorba. Kanzu kanzu tiktu cheche chigu mangu pigu war. Risha. Tus risha.
0: Nesi.
1: Neshe. Nanyan de mangu shtuwa le. Neshe jini diki ta tanda ngancu dirba yugo ki neshen barba. Neshen ba diki Tiam to zong rang yinpa di gili da li shu jia chi tori, cho zini. Tanda ngancu ngari ne yinpa, tanda ngancu ngari lak zi lup li ni dinti ni lap tra sum ji talo zhong tar ji guo re. Tanda di kaan yori. Ta kunzu zhong tar ji dawa ji ni chuk guo re. Ta kunzu tanda sha ta tar chi guo re. Yugol zhi xie jia tu ru chi guo rwa. Di pi bhe ngoma na yang ngancu yugol ju gi ne xian pa yori. Kunzu tanda tan ka zi lo ju zi chuk guo re. Ta kunzu tanda di yugol zhi xie jia bai da dizu chi guo re. Ta ngancu meni sa bhe so kyun chi guo re. Tā tā lū tī nē lāp tī chīm tēmbē pōmī jīyā yuā rē tē tā tā tī chī guā rē, chōng tā chī guā rē tā tī zū chī mā chō chī nē lē shū tā, chō nī nē chā nē ngā chū mā wān bē lē kē nā lō mū tū mā pēr jīyā kē tī sā mū tā ngō rē
0: nē tū rī shā tā kia ngā nīm jū tē chā tū nā yā kē lē tū mpū bē nīm jū yā chā lē shī nā khā shī nā wā
1: tā ngā chū lē gā, tā lē gā māng bō rī jī r yugo baasa zungu uduwa, cho chi ne. Ani nishenpa degi genki guguwari. Ani ringwe degi yaa to tamchi guguwarwa. Ani ringwe to tamshaate da lelab yomari da di chidu nyokta sabarachi warwa. Gisi chabarashitami ne namshili da guguwari yaa. Gisi yaa chabar zaraas chimbarashitani suna yaa lagaan dhizu nalo di guru shtyab dhivri chula chi mungwa yasam. Yaa yugo ge dhaba chik dat mashi dindradi yomari dila yaa yarab dhamma tunbe lakara yume te suwe le kurchib chigu gore. Ani yang zhungu dili yang ku tenja kelin gugu zang. Yang cina guandaba yang namji dhaba kurchu kurchu cha chigu gore. Chizan lega da mangur jore. Da cho gengi tohne samdang gore. Dusri shal. Chena dhibe chaya mebar jirwa.
0: Mangu chida nyong sun chao chie
1: jirwa. Anta dhiri shal.
0: Da gyalan tanda chale nambe gyurim chuli ni yang kange shunim du tinja kharir shina. Chishul.
1: Tā tānda kāngē sēne, tā kāngē mīndū sēne yōnggō marwa, kāngē yōrwa. Tā tānda ngānsu sēyā tā kārīsha, jima gīsī yūgō di mī mānggō shūbū yōndu. Nā shū tō tām tē kāngē chē mānggō yōsāmba, ngānsu tānda. Dīndir jirwa. Tūzū tā ngānsu kāngē sēmbē nā lō chēn tā māngō bē kāngē chē shū rīsh, tā dīndir mē chō sāngi. Jima tānda yūgō di tā tārsū chīmbō rwa. Tā mī mār mā chō nye sū chīk tō ngānsu tānda tē yōndu. Lōr chōnā jīyān kūryū dā, ān ngā chū tī rīngwī tō tāmdē shūgul kāngyā rīs chāy māngwē sāngyā. Nā tā dīnā lō kī 나슈디 먼저 나슈디 나로다 단단한 저 장닝보다도 좀 좀 좀 좀 저거 말봐.
2: 그렇습니다.
1: 나는 먼저 이제 망고 시고어다 이거를 건주문 저인데 자마 저보다 바로 좀 좀 시고어봐.
2: 야가 바지 그 좀 좀 지야세라고.
1: 제자 뒤주 강수되어 봐. 딱이 세 뒤주 지마 마르마 주되는 건저 내가들에 강에 철저 주문도
0: 쓰는 거.
1: 다디 배진 안 주지고 레민도 단단한 저 개용기 안 주다다위 작생기다 유고기 사지도 좀 망치할 강에 다가라도 가.
0: 내가
1: 좀 내다 지만 된대로 채 먹는 생기.
0: 내시라.
1: 단단다. 먼저 내가 집에 기름 날로 땅 먼저 냠뇨 용고로 와.
2: 대배지
1: 된대로 지면 되는 생기.
0: 내시라.
1: 대주 강에 채듯이야. 먼저 리곤 단다. 진중 후도 남 되네스 리곤 저리.
0: 내시.
1: 리곤 뒤 단다 먼저 뒤 먼저 자들 단다 뒤 얼와 주리.
0: 나.
1: 아 뒤 주리 뒤다 고기다 뒤서 리곤 뒤도 남 지고래.
0: 내시.
1: 디 가르서래 리공 디기 쳇시여 봐. 디기도 담지면 맞지. 근데 다른 건 좀 군진 파스뇨 하는 건 줄리공 같이 거래.
0: 됐어.
1: 더 파스 존에 디기 건 좀 디리 레지브라 하리. 먼저 좀 거래.
2: 됐어.
1: 근데 존제 룸줄은 파스 용법 지어 봐. 디기 토제베다 디기 강가지 주 돈벌벌은 디 좀 개고 김기 방전으로 루치고 거 봐. 근데 다니 남주이다 유고세야데다 고 디요마르와 가서 그래 선주다든지 요마르
0: 땅은
1: 전에 요마르
2: 시자시
1: 인집들이 약다 그런지
0: 고 선주는 니들이 망요
1: 망요래다 도와 뒤진으로든 제케서는 뒤진이 녀소제제 지게고네야 요르바
0: 땅에
1: 있는 줄이 올 지단데서 고 말해
2: 사실스
1: 뒤진이 녀소데 미망에 베서 도와
2: 시자시
1: 디외장 망지고 그래
0: 땅은
1: 주되게 주든 있어 싶대 되고 그래
0: 땅디
1: 만데네야 디 kiko rinpeerwa,
0: dibe
1: chungku kore,
0: nintu
1: sirisha.
0: Nesu kila, ta kila inele tanda wane shuwi ina da yugo mangu chi yuwa ta, kila kina zui chale di inele ringwe sungkyu, kan chiwe chale mangu shi nao dhwa
1: le. Ta
0: nang si nga zi ta yugo wa chi wane shuwi inele de sungkyu chi ya ki wun gen shuwa dhwa.
1: Tindi
0: kila ka titan chiwe ta yugo wa tso le chenggui na ya ta, ta nang si nga sunya tshina.
1: Da yugo le chenggui ina da tso re di ta tiriwa, nam kyu ta nga zui shego wa da, gini gan chuma yu siya tindi ta. 아 장르점은 뭐 지사한테 줘봐. 다들 야르시라 진짜. 당원만 내 주딘 데 용거래. 다들 샤 디즈 야르친도 가. 다들 샤 유고 카시에 야고 싶어도. 유고 카시에 담이 유고 나로 카시에 증내 챔부터 줘 열어봐. 아 사진 망고 주뉴요. 유고르게 시제 토비요거든. 야 건조인 건 좋수. 건조게 삼자 야거든지 좋된 것도 가. 응 안 줄래 이제 퇴뉴요. 비지 사고는 이제 질티 아자시도 가. 띵은 저 양초 삼자 되는 것도 가.
2: 응
1: 건조는 저 삼자 되는지 기니도 저 근데 타지 당 거면 그렇게 건조수 삼자 되는 것도 가. 건조선 사실 이제 이제 지기 누비하고도 건조도 전에 야고 수식도 가. 근데 좀 건조 빼면서 야고도 초진의 전 뒤중은 저 졸업 좀 연구하러 봐. 아니네 지도 건조 통지 전부 연구. 건조 수 건조 배시부지 바지 시대에 뒤대지기 때문에 건조 미지가 통제 건조 그 냠뇨이 같은 건조 수시에 그동 시에 대하고 동안.
0: 아
1: 근데 유고가 있는데 지기. 근데 건조 망고 통용게 건조라는 게 같이 냠뇨 시에 동안. 야 같이 봐. 다나 그 통제 전부 된 저기 유고기 내가 지는 인생 하던데 우리 소는 좀 망고도. 뒤중은 건조 양 소삼자 시용게. 근데 지도 건조 내가 간 패모도 가.
3: 啊，对，对呀，我说不多。新疆人家，广东人家去泉州玩天呢，我这是去咱的庄玉国区去来团民呢，巴山村人拉拉，咱的甲方阿人别，玉国镇中区区级街开去，那许松脚过了，正值许别这破天时，你瞧玉国里村去，三桥开了玉国头拍平白，加起三百包天给了，村规学起了，天给给玉国拍两坨。 고수로

싱글링게 티링키 네초 유고리 첸 슌참 당하시거든. 랭게기 응안초리 첸디 센시 남바 토차나 슈거인라. 케시 셈보보 캐랑키퍼 유투 유고 네제 슈세 작젠 네 개발젠 타 유고키 최고 믹세젠 야는 유고키 신지소 유비는 이토도 꾸네 네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교 거수 슈거인. 랭게네 무투디 디그친람키 리첸샨다 센난 유슈.

0: Konki, Chongdu Ledu Rukhane, Mangu Gotri, Jaju Lazam Zunni Chede, Zongzhongke, Chomshungtu, Songgang, Shibju Junde, Kala Mabu Chene, Chongzu Lashi Yube, Duzang Uboro, Nyedion Chidu Jubatini, Konki Zubbe, Chongzu Nyamde Benjor, Tambu Timbata, Dutine Song, Chongzu Tere, Denjati, Nyamde Benjor Yongbab Chungyubshi.
1: 铁鸡西索尔金别从来给路日了地呢空气重组用给忙错给你车的重组娘的边角日日行做不得长努不所谓娘来看他农家康土大康所苍马人人金气观察内错为特朗尼巴他玉米永不讲起码都送月记录你当家没出征了天爷秋子的人文重组当这部书记大马堂之当给错进九个别推美的样当不是
2: 用把罗日新马都起码当对呢，纯粹那把三江都觉得人文创作与民操案啊，你日来满代把的历史做法他，铺的体味切入情绪。那么你做呢？拍到民博忙学给总钱些日，文件新来通过没当话他，第二个通过官吧，听来批改新吧，来修来呢，忙不没不接给忘记，听啊，阶级人别新都无为总些日。
3: 民保忙为总监他，眼女启动忙为总监去，同我来协助的。你当前面交接了了，南宁总师兄去蒙古国际研究单位，北西眼女研究参与公司做个谈。你当前面交过了了，你们谁去北西眼女研究参与公司董事长了，怪不是？记录你当你学自己了了，他在路上承认我就来这别个做别，你们谁去了？可个体外忙我特不是。文件忙错给心这起子忙不约不得。
4: 特定拉萨人拉巴尔去年拉加马拉呢，扛着七个巴拉锁匙。你们谁去给来团民的车的向他床垫卡都给的？忙错了，他是路上承认我就来这里，团员认为来车就应把车站起来，推动给拉巴丢不来，拉加忙话他，来个电不马塞，特动七九说拉巴丢呢，娘娘电别忙错在的，让去内村我来行李落宿给不来，没住一百，崩卡卡汤不止住土地，他是个怪不是？
5: 体内几三条件给俺解说，忙错，根据体内来着组织了学员。
6: 你们谁去给南宁总院他总师兄给家表叔进屋？你当前面牛杂松落了，拉萨杨给喇叭忙都去呢，每天顿顿加的就这么些月，这些不是。玉米芹菜错，日日前全部吃不满塞，特多我就是老在样，强全部先不通过。你们谁去了呀？朋友的老呢？南宁托，罗日清日我就来这几老人带着为三六三八些块了。
7: 南宁总长期出门凶土，你们谁去给总长给我给日系了怎么做信徒？垃圾动物园开展就是没些困难。俺说了，垃圾塘、羊苗、米小姐一百，还是路上承认我就来这里住穷街。俺长眉那车的日天我天天土给我几个银鞋鞋不是？
8: 三连姐，光头生这么点的，我就土。每天出不差门的。
9: 创作者两头出不差不谈，总计了八百九位八十七块币。现在在充电，南宁总来的滚蛋眼泪参与跟着公司董事长，你们谁去的过的是？
10: 昨天七个百位当他的几十钱，滚蛋三九三三龙千几的股，他的七级三十八天的，平均龙千年出来股，百个龙千级，三九六滚蛋滚中级别来进行。
11: 生个南北错，下面了母腿都他是创建植物德西乌林去，年前错季日德国塘土谷前呢，忙错了建立也不级别过去，你准学个人。
12: 生林姐，他老内松，他是创建的植物德西乌林去，德国塘拉两德国级别，根据俺那那些做的，南路做掉他，城镇去团结角吧，推门套绝对去吧，满了，想不到是吧姐姐，刚才路子前不十里没来。
13: 当时电征去，跟随小学堂制作弱调调控的五三特别队队长级别、连队顶级别玩工地单位，忙着去跟随我们他弱调我们了，他当也不差的，忙边四句来，没事了，偏把我托把他出去进去。
14: 他是创建城管区的村民，闹不准备，让做什么三个八了。听啊，马爹错了，给人去，走路捏娃了，听忙不越过把马塞，他都我这一个拿错去过去。
15: 他在老多卡巴年前呢，来团民呢，过在了西街七八的永吉多，我呢得别了，出去点不西多，这些不是。
16: 就到这里，他是中间去制作弱调调控所贴的单位，一点进去就来中心时，听俺弱调参与点给几个瓦糖，得对妥当技术六百少的干来了病呢。他是中间去中间人别一点弱调来的对贴，制作弱调南站，他是呢，上面住土。
0: 제비 시드윈 셰프주 튜네타 초요네 제바라 로교 레고 차토니 녀라타 라토 카바니 녀와 테토 녀라지 응은주 중휴
2: 대단 체지 롭소타 면주 겐주 미지소 대체는 人군안 저와 제디 시장기 가게도네 시장 시드 미팅 치죽지타 니동 제바타 망초 미팅 치지타 나동 학점을 십시를 내민 체네 논주타 체류 무순제 체네 겐린 체공소 주비 내튼 띠네 미튼 바 체브지
0: 하사 중제 주요 다시 울린지 다구오 망시 대진지 샴드 야보슈바 마세 사회 람루 소베토 대외 변부 지지휴 대용지 시제 개수 셰슈 초두 레디타 대용지 종공지 개수 셰슈 말라 사트위지 계급 준비 최다 자유 첨부진지 초신 토베 하사 중제지 체주 조주 망의 고치 최도 자타 주숨 라탑 체내 중제 준비 개수 초두 레디타 대신 중제타 종 샹 총수제 림바시 겐수 셰슈 차제 조준리야 군대 당시 다자 총제 용제 겐수 셰슈 즉시 추수 뉴스섭시 진 다시 칠린타 년수 응다동타 레드 치세 난세 지주바 초용을 캡큐
2: 주지게 편제티 직제 림보레 응바마세 멍유 토담 첸덴타 카세 토네 티웨 응신유 하사 총기 지우 대시 울린키 멍세 대진키 멍유 토담 첸덴토다네 마데 초에 겐링위타 왕부 윤진키 커섭 롱유 카니 로나토의 폭뇌소 망츠 멍윈나초 고르치 숨주소니라 장가 창외고네 섭주타 디제 제바타 차겐 타미튼베 튜장 숨게 주미 초키 미 둥게 숨주소지 자르실 칠로타 튜장 납게 굽지 코지키 마데 초와 기능키 털류미타 미동 까미기 동고로 강에 유베미 니동 숨게 니슈저지 겐린 켜고나 주바제르 귀대 당시
0: 상당 총대기 망세 셰프슈 서지 둔줄라 데네 지조 전주 뉴슈 저숨 난제 체데 강에 예배 집어타 마데 초와른 게네 체유 카톨가 닝구 지시 예배 미나소 지구라 남아젠 타 랑시 젠티 로교 체베 미팅 티 뉴슈라 펜바톱데 미 시주 초반네 시주지 미 초외 팔 뇌지 주도 중휴
2: 대구기 구디워 망세 데젠키 주지키 치주 초중니타 총조 니기 심주 달주람수 락렌다네 시취 퉁괴타 딘자 토담 셰프슈 첸덴솔미디 레게 주시 십자된부시 민예 파르 림지겜나 리카키 닝게 네튼 십주르 체시 체바타 네튼 숨주소구 탁데르 리그줍중네 탁데르 체제 개조급주 콥듄타 청중아 심베 지도 주지기 레게 편제러 멍시부타 랑견조 멍시팅키 구지 조위 켈린 칸레 토비브시
0: 개두 소된 여번네 게두 샤토 야부 좀케 요베 파타 냠중 쫑케 요베데 냠중 망보 쫑웨 파라 사사 종제티 디팀 냠보타 므주게 주출레 데네 망순 게레 차자 차 담도 당휴 폭베 람스 라타 리바조바타 투고 창도 당와타 챵지 사세 망조기 디웨 창샤타 디웨 균투 디웨 니니와 제기 망순 셰슈 롱스 주시 요베 톰나타 김나 대자 초나제 삼미제 바레 치르치 유시
2: 생각나면서 광도 센주부디니 하사총기 지우 대십 우린키 냠신 초지를 떠구이탕 도구체네 망초를 긴내 야부세배 고티지
1: 신내 뮤강 변종 연락 뮤강기 뮤병 학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기 변종의 냠도 뷰제 토외 피제제로 부르쥬 중국 신내 뮤강 변종 연락 뮤강
0: 생략기 Tengdi Pejong Lungchen Nienzhi Lekung Pekai Lungchen Ki Sanjur Gui Lui Gunjong Shibai Shidi Lecik Shusam Taka Chekhi Lecik Di Zomzhi Gengkun Nangke Mung Jebo Lata Shibche Chenggun Nangke Nima Tsiri Lata Pusang Zomzhi Lashi
3: Ngarli Hakwe Bonde Zanyam Ta Tunji Rokzi Shidun Jie Ta Dienbe Jizu Rilu Gi Miri Gi Zewa San Dien Ta 偏见当地，团结党九九，西边西屯，自动接通电费，制作人录的，群众三百组，准级别，多票全部，差不切换。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와마디 교 수양미 탕구충나 딜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게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진이스 베네랑 면주기 년보전에 세기 면주 절남기 면주
4: 맹기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에 무고방장니 뒤부 베게
5: 무고방마 미네 끼뜨디니 중야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절남디 면안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뒤토 뒤르도탄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6: 디탕 람든 디이 덴조즈
1: 地堂蓝丁
6: 地堂蓝丁

0: kesi soyum kip tu tsuma lop ka na yuwa cha shana an lam sin ini gola bari kip jin mi tsum di chok zi wo kip san chok zi cham tu zopu deba su di tu tsuma an bi gu gola kini gola sun kip chi kudi ini kechim shi risha soyum kip sa chi ini lam sin kurim dinbe gona chi din chi gui batang ti kip su un pin zu changa dene kip gu mindu zu zhung ubu ne chuk un lokke di nan kun shukumdu de lokke denti sirwal
1: ji
0: nan shukumdu an kangbe chir sayun ge be tu su un sanglan tok bu tang tok si khang jin ti si to hun to lo gu che kangbe ching wi ki si gu kyang tan san ba de qiu qing bu guang gao pai sirwal
1: ji
0: an ti si nian ge chi wen wen zhe da ba la wen wen bu ne yu jie tang kyang da jin tu ka ke gu
1: nas
0: an sayum gyeb chang xia qi yang yom gi chu mi le nyu mi su we qi ge tie la yang qing xu la so we zham tu zhuo mi ru wa ke di sayum gyeb tu zun ba lang kuo ta lo kuo mi kuo jie ki nang tu yu si ni la qiu tang bu su ne ge me tang ding me mi we qi gui ba ti tang tu zu do qi su ne lu ne mi me gu mi we wen guo qi gui ba
1: nice
0: ko cho de jo ki do ti cho gi mi bung bu dun che ki gu di ding tu ni ne ni go ta ngo dong le sung jiu qi gu do ti gi chun cho su ka lo be zhi bi cu bung bu dun gi da be gu di le ni ne ni go le sung jiu cha gu do ti tang ge lo ne de yue mi la bu ni de gong sung jiu cha gu bu ma se bu mu ya ge ne zhe ba sung jiu cha gu xin ta dong ni zu yang tambu ji ne de gu
1: nice
0: sa yong ge cha chi ng zu lam si lang gong ne pe di yang xin ge chi we sa cha chu gu
1: de se le de ke la ge du se ngo ju che gu je yi mi ne lang nan zu sa yong ge be gu rim na lo le ya ki si ki ra lang gor ta mi ko la so na lo le ya de yi mi ne le da gun de da man zhe we che de din de mang bu shi ra du du la ta din de du zu ma nge de bi ne le gun de ne ngan nan zu di tie ge da xi ja ya to na che wa di ke chem ji ri sha sam gi ka yi sin da di na lo le ya ka sho ge de dan ji na ra ya me ngan nan zu la be ke re sin chi jo ji yi mi ne le da gun de da kyu ma zhe bi ta nam bu di na chi zu ki ran ge go yi na ra ya me ngan ka sin na dong ba la so sung ge bi ya tie ri ya da ngan nan zu chep chi de de we pe yin chen bu tun ge du la dinje indu zmai na lengge chu yi ne le da ge la ge kon ngo ju shi be nang den di ge sem le ya den bo sha na ya ta yang na ju chin jung ge gup su ta na ju ne ju khen de ji tu me di na chang me mi sim ji indu zmai ya di ta bu ne ju ta din de yong be gup su yi ne le ren yi ki ren yi sung gup che tu bu ji ba le ti we yang yang na ju nu ju yong gen su ren yi sa ma se ren yi ge chi ya yue be gen kun ta chi bu la so le ya sung gup nang tu yi na ya wo shi ra yo ri sim ge ji du wa le di de indu zmai lengge su yi ne le kon lu shi be nang den di de le ya da tonana je ine le chi su ne ju din je ji che be gup su ine ya rang su su ci so li ya sung gup chi ya te ya pem bi sik tun tu ju ro wa din de chi ge yu le ta te zam ma se ga nan ju sa yim la so ge be tu lim na lo le ya kon li ya shu mi na jin chi je di de bi nan dan di ge ji kin go ya ta ya ga nan ju din je ji sa yim ge be gu rim na lo le ine le ta na ju sub sub man na bi ine sa yim rang ge tun be ne ju di zam ma se ya ga nan ju ne ju xi er ba le zhe dan ren bu din je ji tun ya ine le nin ge cha ju ba le din je ine zu ma da gesu dan di ge la ge mu tu ne da nan ju ya sa yim ge cha be ji li ya ya ngan nan ju ne ju din je ji ine le shuo du tun go shi ba le ta di ji ge nan lo li ya ci sheng zai hai xi ji shuo tun ne ju xi shu go shi ba le ta di ju zu ma yin ne sa yim ki shuo tun ne ju xi ya di ne zu sa yim ge gen che ji chung wen ne ju xi rib tan rim bu din je ji li ya ko gu ba be xia xia ji shu bi ne chu gun ta mi gun ta ne xi ge zu qiong ba ta ji di ni wa ti xin yin ne dam zu chu ru ta 独浪七十小瓦汤给追人心给白色所里亚扣过古日巴了但三用起学团女子的呢冲得动啊娘里面呢问过七百七了呀娘肯这七千比呢也会被贴了呀给拉给母亲两个做设计那种那学院了嗯这是你嗯唐不定写把家乡的呢给我用啊把浪写把七百开给不进嗯路空给路过去吧 当米小伟年个面不说过了，老姐脾气轻蔑了我。那是。每个人从个，沙头头可不，老年年年阿叫，准备看他那五个吧。那是了。龙不给别多少给巧数，给不过呢，大家回头追过吧。那是了。你不听我那些，你年个气味我这那点可不，下过呀的。那是。
0: 南都预备在公园这边吃些呢，青桔酒精丝瓜，他当时女不堂店别讲我，嗯，还将几杯原味不？嗯，提醒吃了为我在这店铺上呢，给我汤，嗯，吃吞吧。然后米头都长呢，明明跟穷我借了，贴了嗯，我过去过。
1: 嗯，那是。
0: 嗯，说不定我那些呢，俺那把浪。 咱们也那土田为书记，七十万年最穷气，阿叫轮不堂，穷鬼轮不，看他能够跟呢，嗯，轮不给不塞，到处是穷鬼。
1: 那些了，
0: 嗯，西部的我那些呢，出国看给呢，出部吃玉米，西皮吃过，那开始出来堂出去，开不俺，也能看年月不，同了，咱们这月才把年数续平呢，年数吃过。
1: 那是，
0: 嗯，咱们公司堂，嗯，三马三，嗯，点米种。
1: 那是，
0: 日数给地面烫，然后出来给抽了准备，抽了烫，稍微了掏酸吃过。
1: 那是，
0: 俺不的俺的日晒烫，阳晒给晒吃，嗯，对米肉。
1: 那是，
0: 三位开玉米烫，新东嗯，给吃玉米。
1: 那是，
0: 嗯，然后嗯，日了年尾嗯，条都过米，做了年米新鲜的嗯，日你我烫，咱们对出去用完，我过吃过。
1: 那是。 初步的我那恰恰呢，俺那师兄给我去年打，嗯，年年推脱都年给咋呼呢？嗯，七点吃过。那些了，我那给那个都是我最差初不晓得哪说，早点那个男主三米拉说给不差别接了呀，让个男主能落难当也不么出名呢。他小点给男子忙不穷个是罢了。
0: 是是。
1: 嗯，顶这一对子吧，那矿里也给那个送别，他能听做卡初三顶这接了，让个男主同他那不就行呢？让三米给不差别接给，他小点给男子的用度当然他的没。 不说要贴了呀，偏到全部一堆什么呢？连个嘴呢，地铁了呀，拖拿拿这样，地都不人群跟那是全部个数，然后说说地摊摊，他那些嗯，人也去，经常拿老给他生不如长买地摊个钱多，听这个难断去，看到全部呢也不是他要的生给是罢了。
0: 是是了，
1: 但让个男主三月给别个数，开始看如果我俩男人呢，那个男主嗯，生命的迹象是这个拿老是罢了，
0: 嗯，
1: 厕所给顶这个可能是他，如果都不去，有的怎么办呢？让上说说。
0: 人脚跟着先的也会被贴了，给那个木头呢，都是人家拿来修行了。开始，嗯，看出来说白，我都年讲，如果唐三英雄，说不每个人出钱，说明呢，人家来先去教他们仪器的，电波送过一趟。
1: 那是。
0: 然后说说送脚，嗯，也不切的，都给人脚，不打不切过。
1: 那是。
0: 那不糖，刚把坑土给规矩切过一趟。
1: 那是，
0: 天天嗯，坑土给，然后说说切过一盘冬，嗯，加起入冬瓦汤，客户嗯，脚托盘，给您切过。
1: 那是，
0: 他过去嗯，撇去嗯，吃土边我这个，说不进我得搞切的，做中我不，哪样的呢？女眷所谓，两个冲突当过。
1: 那是，
0: 天天嗯，坑土给，然后说说切过一盘冬，嗯，加起入冬瓦汤，客户嗯，脚托盘，给您切过。
1: 那是，
0: 他没看些嗯，去年都南北各偏转我归趟，团结小弟给两个来他会吃去别过。
1: 那是，
0: 转来嗯，做瓦汤，三七切的，我有三心，叠加汤，养心加气味，三加坑土给脚托盘呢，两个来约会，吃得不切过。
1: 那是，
0: 开的嗯，各不行人，嗯，两个来他会吃得没呢？
1: 那，
0: 치토 타고 하장 킹자인 양나 땡키 당 치로기 미셴키 구규 치바 퇴치 소바탄 제부 소 므제기 강라 동네 치줄라 미추 규주 긍도 치고
1: 나스
0: 타미르웨사 미유치 게게분네 셴키 초르투부탄 교투바 베고
1: Nos, ta konliya gelage dus ngodru cheb gyujeyina sayum gyab chabe jiliya yan rubal susu tab leb jiliya kres na mego la so tatin de sewol chube madu kyo yonggi ta subo ya gyun che meb tan timi yina manan cho kres na rikbati tangse yinbe gabliya ta susu kres na mutu ta chone che ya ge rwa dabu juyo rubal Dinche yungdu zima na mi rangwe na yini le simshu chirke che ya ta ta na xin konliya ngodru cheb na xin che che ke si mi mangbuchi nyimdo yubi na pa su simshu che na ya rubal Tewe yangana 난조 그랬나 시숑타 근지 테네이네레다 난조 디더베네즈 럽다림베 포베 규림 나로레이네레다 난조 그랬나 탑시 칸유게 다 파나네 두스세리다 딘제 유야라소게 다 쳇더브다 림베 딘제 능 요르발라 딘제 인드즈 바이나 다 난조 디더베 미지 문에 차샤빈레야 소소야 세리라소 녜브타 추딘데 녜비네 수수 다 쳇시 유베고네 데데스다 그랬나 소
2: ཁྱི ཕྱད མམ དུ བྱང གི དེ འདྲ གི སེ རེ ཅི ཕེ ཅོ ཆེ ཅེ ན ད ཆི ལོ གི མི རང ཉེ གེ བ ཐེ ལ ཡ དུ སིམ ཅོ ན གོ ཡ དེ ཁེ ཅམ ཅི རི བ ལ དེ འདྲ ཡིན དུ ཅམ པ ཡ ན དེ ཐེ གི ནང དུ དེ གི ལ གི ཁོ ལ ཡ ནང དུ ཚ སུ བ ཤི ར སོ ན སོ ན ཚང མ ཡིན ལ ད དེ དུ བི ཁ རི སན ན ནེ ཅུ ཆེ བེ གི སུ ཡ ཁོ ལ ཡ གི ལ གི སུ བེ ཐབ ཤི དེ གི ཕེ ཅོ ན བི ན ཡ བ ཤི ར གི རི
1: kundes chego be telia mutune kila ke sejina ro na shuyel
0: ningle ta we mine rangwe gi de cha gen ne chi be ne chu wo ro kyo mine ne di rang la mi sen kyo be le gar so de chi chok ba di kang kyo sa wo gi ne yu be mi chue ya tang je da ya ku kya di ro kyo Google, who could in a chimney room?
1: Nurse.
0: Saw to name you be me, Rang Susu, Chir Tumo to not ten city, Timmy room.
1: Nurse.
0: Where some key, Nubet Chibe, me, Dinky, the girl, Shunu, get the Musu, Gogo, Mubu Chibu, Subuto, Sakbe, Mungo Chigu.
1: Nurse.
0: Sayon Gipchi, Megun Chungwe, me, Gilchigo, Lam Sing Kata, Nar Yube, Mubu Ta, Zangsir, Chetty Ulam.
1: 下注用我七鬼差团面念了土豆鸡差注不汤马热几鬼如恰给念书店家差鬼不来每群破坑坑穷都不迷路土豆土肉叫米娜几度切的七来面具吹鬼不来蒙脆鸡肉叫切的女子每群听你不说完我过七鬼 Nesel, nanganan zu dinjaya ki nesu tongdui zambayi na chilo gu mii nele kymdui ki sambadi na hachan ki tsabu dinja shunguri zhbala. Ta yi nele kongliya ki la kirang ki ngudri chibi nesu dikeli ya isi macha yu na susu wopzu ki ta gyoksar chi mii ya tuyantun samche ta tuyantulu matulu lakwe ya tiyan ta dinja chibi na yam goy mei ki zhbala. Ta nesu angiwa dinja shunguri zambayi na ngi bardu sinri tan tunbe kwa nanganan zu mi gyo ya di teri nele tab tan shirabli ya tuyang goya di kechim shi rari shari dunga la. Dinja yi nesu ma lenge su yi nele kongi ta nganan zu 我就学呗，南端地里里呀，从南南这呢，地特别人中的女子穷白格数，人呢，大概是那女子的那边穷白一年着，也没得人呢，特别不就是捐钱买回来呀，人呢，有个亲戚给米吉给我那一年嘞，地特别捐西的呢，你把土落了呀，越过不的是啥什么格是吧了？但这家嘛是俺南端人中女子恰恰比那那个还讲给忙不，他看了呀，给俺俺那一个我就这边南端恰恰比那嘞，做的呢，所以我们都不人中的女子穷白格数俺南端的，说给。
0: 让叔叔接到跟这些活嘞，让书记当然就军事的这些我就学着完了。伢出了他，当都学啊，他那些人员啊，说给那些准备各式一类嘞。但人员去，人员交不他，也没呢，平时交不起钱，跟这些先不呢。当然就出了给他，当那些当都学啊，他们呢，人员啊，说给那些准备各式一类嘞。他平时若交跟这些许多不呢，伢那就清理他准备过呢，没给他跟这些新规就是完了，来去拖他，他那些没用用啊。 라소기네즈망다지응그리즈발라 양탁베 군에 니유차고야디 노치즈바
1: 제제레
0: 니부디문에세바 체신 교뇨년가레 유튜브 차고이바
1: 노스
0: 출로당 담도 쇼와 리니와라 소키 정촌뉴치 다세 유바시치 교뇽아 대차 사콘수 보고이블레 티좀치바당 교노라 착신 차와소 치미루와
1: 노스
0: 숨부디문에세네 사함 토사 최고요 봐.
1: 나스.
0: 경유 사 토사 최고함 야나 사신 덴베 주중 토강소 제네 니유 차고요 봐.
1: 나스.
0: 숑스탕 양나 출람소 년가치외 사공수 덴미로와.
1: 나스.
0: 추누밤 양나 뉴스포베 년가유.
1: 나스.
0: 시부디 응원에서는 안 제다 체미로와
1: 너스
0: 총지 니바도 능미타 산네디게 시슝암야나 로교리군타 저와 강교체디 능니기 니유타 니즈니에 시슈구
1: 너스
0: 강도기 카발로 마세바 체네 아니 치루타 저와 균총 차고
1: 너스
0: 나부디 응원에서는 안 교제 준준 차고
1: Nice.
0: 로교 제교 국배 규림나 추상모 당 대자 당 대비 세리 제디 대다 비주 제고 준충 차고이브.
1: 준송
0: 당 예수 야고 개디 엔셈 칸 대부 당 류기 송수 마냐 바 차고이브.
1: 나스.
0: 다 주부 디문 내신 대자라 토나 차고이브. 대자라 토나 차고이브 디 년가 치외 락자 당 탑시 비주 치미로와.
1: 네세.
0: 투 송수 아니 니 코키 쿠유 당 넘실라 뜻이제네 튜도도 니카 탑진기 집에 처치치고
1: 됐어요.
0: 응. 듬부디웅 내세와선 직수르 지송치고.
1: 나스.
0: 니가 총차지 산에디게 시슝암이야나 로교리 공기 덴비탕 죽지라 지송슈고블레 장난칸사기 니가레 유튜브 참여로와.
1: 나스.
0: 고미기 뉴지 퇴바 근데 은수 요마리스.
1: 네세네세 따딘데인도 자마이나 가난조 진반식군의 차샤비네레 진내랑 수수디탕기 테레야 당는 준내주 근로시 태백급수이네레 소소장교기 누베덴고베 자마세이나 가난조 집에 도시르발라
0: 이제
1: 직장제이네레 가난조 시슝타 그래서 공림기 같한다 그래서 투몽기 꾸지 딘제시리아 계란게 예발도 시송타 년과디네 계심시다르샤슴 기르발라 레셀 다콘리아 길랑나 니기 다낭도디나로 조이네레 사욤타 당난 담도 추르라 소키 정중의 뇌도 총배 급수다 연이 진바시 군에 타당듯이 人이 미식인 배우군에 다랑소소 송교 컨데스 제곱에 태일리야 다도 송어 주 쉬우르발라 참대야게라게 촉동기 추투 당안조야 투규 정중의 뇌도 경롱식 체배 급수 이섭 제곱에 낭턴 가르베 태일리야 직송으로 나쇼인
0: 다 콩릉 안주 슈베 네즈 디게 체드 좀 봐. 안 안주 셈 네드 퍼 그룹다. 아니 세리 타한 된소 접서 난 거야디. 개침 시리샬.
1: 나스. 디제 인도스 마이나 갈라게 숨비 네레 조디는 안주 콩리아. 모주 셰심베 레젠게 낭둔디다 이네 갸치셈 보이네레 디텔라 토나난제 발. 디더베 정중노즈 디다 수유 골리네레 퍼고 마레세 슈토 마르발. 디제 인도스 마이나 상메 디테게 낭둔리아 토나난제 디더베 네즈 체베 급수 당난 좀 중앙고 탕크레스네 다 중사베 지리네레 딘제기 시시식 남제이나 다랑교 탄신 교베 달레든 칼리아 리주병야 테리아 펜도 심부스퉁구드 자마나 랭게 추이네레 리쟁이 낭돈리아 토난난제 랭이리아 디더부 시시식 귤리아 자고난제이나 친중다 무슨에 주딘데 체베 걸리아 같이 되지 매베 내리아 마야야기 딘데게 로와이네 여주발라
0: 지지
1: 레셀 참데이네레 다게랑한 주저주 카나로리아 페제 디더부 카레스나 카자구두타 당내신가난주 디당무탄 저와유베 낭도망다제 남제페바이네레 니가지 센조기 섭수제 갤라리아 토체나쇼인
0: 나세
1: 생남초 참데레디 티링긴간주 초엘람로키리 제난 구디슈베 낭둔 차산 슈스미이 팅티리젠키 십시천군난캠 부산점들라타 나완던진라지 좀지타 이규슈켄 저가이 텐게네 튜도토 안줄리젠센바 뉴네 그진치스쇼이 남블랭게 슈덴자고
0: 땡게 슈덴자고
2: 지소기 군주니 지소기 총에 취 치멍실급에 차주기 세시식이무타 티니 지소기 튜몽이 총아티 균댄탕 구림댄바 균체제 용예탄 정화 침부유비 지소기 지배 군주니 지소 총에 취 니바토 송급에 차주기 세시식이무비 예热 구실댄바타 시엘 러람치바 지세엘 당지치바 구유르 송경치바 직수직렘르스
3: 中国军情有感呢，通过不给代码，是吧？既然跟你得利息呢，我就拿出，写不上账，连我借过去，除了我自己，自己。你看你，你，这种龙井年轻员工，来给龙井一。
4: 原种龙井年轻脸孔，越界龙井脸，谈到减少蜜多的钱，我做个人。原种龙井年轻脸孔，越界龙井脸，谈到减少蜜多的钱，我做个人。 Yes.

0: 롭소 타다기 심어
1: 미시기 뇸라게세 싱서
0: 디네 시주 닌좀기 부초총라
1: 디네 김자 롭스 낭텔라 롭정 수요
2: 지문의 차샵이나 정말 수수의 부조들이야 균연치야디 하장기 기회침부를 동안 다시 균연치다 부들이야 하지 고비이나 신이 아니 부들이야 더담 제부디 디부지 용어 두고요
3: 是吧 是
2: 당연히 부부에서 규정부시게 이 기부로 랍자 쪽을 하면 되나 아니 샘추 도모토야 딘지에게 내수 채윤디 인간한수 긴다게 수수 준도무 그제게 담바지 제비니 부디 길러치야가 삼로디 슉치르네야 Tadi, yung chen zora di kare zhubi na, ani bugu chui ta sunkam kong ya tenzhu laga zhubi nang xin, sukam tiye ki gale kabo, da jik semkam nali kendo ga samla tenzhi li ya. Tine yi na, nga zu kimda haji wunen cha xabi nile, nye suyo jie ge namba chimu duwe, di namba ka nyi zam jing zhugudu. Tangbo tiye na jik kong ya shuya ki sukam tiye li ya, da jik gale shira ka dewa. Yame na, tante jik kuryo da namsi ge genbe suyo temu tuba, da nga zu dosi nabdu, 给端去经给你是你们端子的各种不是吧是但不是你是给别个推荐的那些车是出了这些的吧你过去呢他就咱们这样一年是第二茶节拉多卡巴大亚一年是广大参观这样一年是他看他你们的参谋被固定了被是切送了你这个干了呀大大一年俺就杀掉干了车下边呢端住他公告的吧那么对切不给别端住的那落了呀那你去克隆的那里干些钱不是去杨龙的那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 타야 당능 신 보초 수구야 뇌배 간다 아니 지 레버디 내내 지야 차르게 용배 보지 문에

0: 간조 간조리야 다 간다 전에 용문도 딜레 끼부제 되네 끼부 님지 전에 제벌이 선지 럽중 진이 맞춰 봐 럽중리야 녀단리야 럽중리야 콩주사야 진지게 나부 통도 제자 간조 다치 보초 심캄디 럽중 근남베 간리야 도고윤 간조 지 시잼기 계시 세단 같이 장고도 당부티는 다 간조 예수진리야 릴레 제대없이 선인의 송지 능한주야 클릭클릭이야 체제 단디 로중 그나마디 규거다 사실 디날에 코 시점 보라지지 직셈디 초 두야기 심슈디 제용도와
1: 사실
0: 아니 답비 차샤비는 다시지 심캄디 로중 간 람산 돈 투야인데 가봐요데 디니 군데시 간조니마 안데 용교리라 간조라 레가 주들레 다가상시샤 다지 규링부지 르르제 대비는 남산도스야 균도 땅 통말들에 간주님 보인다. 다 아말레스니네 레가 조그바 간주님 보 균도 땅긴다. 다 개어 말이 클리 클리인다. 아니 네스레 세제 스스로 좀 치약 남부대 팔로 투두에 지뛰다. 세아르발 간다르 양은 저 계제 세조디는 직 시장 보지 전부 있나 안 보고 디스 캄도 이야기 지 면초 더부지 리스 쇼도와 시장은 저 지 안아 샤샤다 보데 눈슈다 계제 도리 면제 세제 보리아 주야리아 안 저 지 균도 땅 공매조 섬섬시도
1: 제샤리 양진하게 콜리 양은 저 취비 아마이네데 엔제 제스 세야디 야오시다 또 섬사르지 안안 저 소에 나로레 디피주 단나고도와 롭스 나로리아 보야 丁这切乎是平这切乎是是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切乎是丁这 제군 넘버스 인식간 디인지민지 초야 제오레스 조동아 다 선년 롭젠지다 셈바드 초 도그르다 오야 장게 중시디게 치슈 아시아기 아니 롭중기 지금 넘버드 베 디슈크 쳔바시라 지두삼바 아니 보야 눈슈 용거르바 퇴모메 토네 보야 롭중기 넘버디디야 초 컨데스 레브 치오레스 한난 수용어리야 롭중치야기 직조츠 조르바 디리야 한난 수인 보이네지 보모란리야지 링겐 제비네지 디리야 알레 돕소 짱마지게브바 롭중기 넘버다 코요딘데지 수나
0: 你那年不要说说高位的别提中提的那些不住给几个月别给别提的那个做起你可是没安的几得图不是吧你这样就算吧路线错不给你的那么低那路里呀几步姐姐怕路途行然后呢就按照我做给么路线是吧不过呀几这个那么苦有个那么路中起呀给苦有个爹爹三步起追那特别呢你不住的那些人心情路中给那么呀错路途呀这些但啊他说的呀需要记得当然说 규링부진예수겹제예수축도네사스동안탄다시바치종허정사시다팀제디용야디부근농추마시바당아주지그르지제제담부치연두가마창물로리야직투정이된시고여래라학발동안조부다치기사통원의차샤비나공구디직규링부르시장시숙첸부르시님툰두
1: 天人不，听这印度乌苏布拉斯那律师尼加罗卡勒卡丁教授说起，昨晚的金布拉奇，听这印度我做金达林杰的引起面积，金恩格林茨西詹姆斯水果木给那边托尼布苏利亚，及俄罗斯七天那亚提那克兰给查地当，给钱布卢普军切，他那些日晚年不断不连的，得给查个，也有历史学的嘛。
0: 嗯，当然是，
1: 俄罗斯西亚的呢。 普助作用能对三八苍马罗里亚农村地摊铺给找个用个是吧？俺听到我那水平那里，普助给农村地里亚有军难过，管不赢呢。电这学动完了，一个是车，俺那一个的农村呢，俺那苏北克多那么上几苏北亚能行给普助的，叫个大个拉表给有军的单托嘛是。作为那个农村，听到那么做普助他念头，可怜可怜的呀，念是一个托呢，普助的里亚心胸这样他，普助的里亚这点难这样，普助的心坎的呢，记不记？ 普助在马赛俺那做清淡嘴的嘞，念头生军个女不的了呀，军口难特别是我学音啦，参点伊呢，平常参不落，西里俺呢，罗布苏亚的了呀，是我学特别是我学啦，普助参不落，嘎住堂，随时是说呀，一切预备心肝个托呢，罗布苏亚的了呀，冬天特别，明天学音。

0: 남리게 참들이 뒤티링기 감숨주 계산미도리 지나 제지 변동 전차장 주초 드림의 생기 십시 친구난겐 예준나탕 부산점도라시 나난초 지멜리 채나 양갈지 적지
1: 땡큐 슈딩자고
0: 슈딩자고

0: 간단히 삐진키 추수주 꾸닥다시
1: 까먹은 생규루
2: 생각나면서 샘라 도시 측에 까먹은 생규 쇼인 대통령의 수혜인 사직하게 지리나 人类 고난소배와라 매디엔 통지로 인사지래 교와 쇼유바시 뇌수혜인 사직하게 지리나 니모로 따고르스 교유바마세 세모로야 지고나소 비디유바시 대관수정부의 정신의원바라시나 개대원진의 수혜인 사직하게 총지를 지린기 人类 점대당 외민 휴샤 人类소지 天天起고 치그치동비베나 유고로와 매디엔 니지치동은 내내 쉬바라 지주고로 통지로 업중안일에 교유바시 개대원진의 수혜인 사직하게 지구 평성 소법비유비 세계대 유고로 망부 이왕초유바시 자도의 유고로 내디 정신의원바라 내려 개대원진의 수혜인 중국로 유고도 용기 망부이바타 유고도 용기 망치와 이시야 시르마타 이시에 샤루스구 유럽 손에 임시 내수니 주나 베징키 유고로와 메팅 처주 주지 자니나 내내시바디 퇴송마데 자자 뉴스 접시사 주 파리바타 스르완티 유고로와 메팅 시르 뒤동 구지 주면 숨나 내내시바디 퇴송마데 자자 구자니 파리바시 선고베 엔짐주 견제보네 신호 총마라 신호 내려의계대원진의수진지소용수亏空储备没能主动起在没定同居路女士自己的给水不适人之间这部呢记载对您接着起被城市社区的文本了계대원진의수您对呢지소용수亏空储备没能主动起在同居路女士自己在西西斯目的推送不了假设来我在对于怕的不适계대원진의수진将他们主角起在没对忙都行不他 您什么对嘛人准备检查起在没定吃你懂的给予不适三个月对岸的重点的重新组织部内新的情况来行呢你对严格大众这些组织切割切些别哈这组织切怎么谈面具谈索尼的松针查件谈索尼的松针提醒年货切割谈严格的你没大众这些所见只有点别推过程度当于他定的哈这组织切别一致的 你到你十多年到我堂辈在境内拉到了去干么事三个月昆明高考内新的情况来西呢中国内罗斯瓦尔街将他们科技切存我有所切断的这些在转车你到我家面都是团团什么他人当国的同学切断家面居民系列给予不是切断的这些别写群罗尔帕子也就是女士不是来给我谈结合当四个月去过了并不同意不是俄罗斯人准备不也记载中年人被他是给为能不能出现记俄罗斯拿最具体从我所 明明出现的结果破内没把握他出道给没参谋我是需要内结果不是第二本个是也是人要了对不起期间的他这个位从事出现你本个是也拿出空间变成了亏多明明能不能结果破内出现机催那停内出道给没七岁才没到结果不是这些多年日我三百普利斯人他意思来的东都穷内罗松大大考虑不是这些主年级国门内对你怕了普利斯人 가자쿠디사자망보로이스라엘막봉기인자부이포네멘치메망부총유팔레스타인기이스라엘고글랭구하마스이지제듀니세라베네이스라엘기미주진로디쿠자수이바라카동차고당마세마섬조유초듀네게유이스라엘초네티공키니모로하마스르동대동주삼조시미시제시부시어리제소언제유리공기니자라용자체베니엔시로시나
3: 今天你别在你去接人，而当以色列的伊朗给马朗被团结了，东德当局，而马主任就结束了多少军党员？年轻人，而你做的穷困的那组他某种的苦肉，扎下的扩军军今年在了，接报他提醒到，而马给扩军党特责任，电视规则做了，全国了解不是，也没胡在扯这边就在对人嘴巴了行了，真正的，人对党明明能做这的。 苏德尔的姐姐那么他念他，他们是某些的卡马电视人接不起不是？胡塞查这边他懂，也没师兄去，免得操控说别别，最贵听嘛旁边当局不是？苏德尔的做这边结合某边你们这马给接在对人嘴巴来行呢？苏德尔的姐姐是来的强军呢，胡塞查这边偏偏真的这干预不是？也免真正不以接在对人嘴巴来行呢？胡塞查这边接在对人，罗局的村长冲进来，压定姐姐那么他来接不起不是？
2: 也没事情给提供，师兄妈给马团请过了别人请不上他，师兄妈给没对的马路铺摊，他一直说呢，火车站这边没事了，就不去不行。这个那么早，定的，刚刚也是有了年终休息没？人家呢，没对呢，这个利用起来真闲的，是那种呢。你看人呢？
4: 看你。 种龙青年轻烈工而见龙青已
5: 正直正随了松在训练也热点别靠了我心气
0: 正直点价给歇气点点让行体测算了点送去
5: 点点给让你正直点给切点他正直点给歇气正直给吞进了苦到头了
0: 点点给让你正直点给娘娘抗疫命球
5: 第二你
0: 第二你
5: 配合龙筋去
0: 正直开这列前移

0: 드르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르키기 센시마디니 편초 롱팅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레세시

0: 제단에 망치시 담당한 지리 티 응안에 주버룰이야 근데 디 고제 직 되그리기나
1: 레세
0: 제단에 티주 네 종에 버루 있는 지금쇼 단다고 단다 딱경 로티스 메베 디나로리아 팅가스 티오리
1: 레세
0: 망치 팅할 디 저도 없는구나
1: 레세 레세
0: 제단에 티주야 유찬 주네 종에 버루는 그냥 저 단다 개개 쉬음나 호화사이 어디 양지 제국도 이라.
1: 날레세레.
0: 디지 제임네요. 눈두다 디신. 다디 개주저디 디르샤. 안나스다나 직삼단도 전 매차시도 전에 양고 매바야 지고 시삼로 주제도 알아.
1: 저발.
0: 에디 매바야 지고 말이기라.
1: 레세.
0: 그 안주단다. 모직 직다 말라 레게 제베시고 그 베투 슬로 직다 매 슈슈가 디고리.
1: 아, 네. 레세.
0: 근데 제 어디 양 개침 부지르샤.
1: 레세레.
0: 천년지다 디신다. 디 나로레 다지 나서 저거 말아 소소 양지 진짜 다디 카 숨이리라
1: 레세
0: 링동
1: 레세
0: 디 나로 어디 나로 양지 카 숨데 소소 천년다 소소 딱다 디지 제고도이라
1: 레세 레세
0: 양지 딱다만 되네 디신기 대오맹교다 진짜 니 좀 안고 디시 용기
1: 아 레 레세 레세로
0: 되게 제시 지르자 야 메자디
1: 레세 레세 로 그 메자데레 투중기 그래 제부자베 갑리야 지계가고 세시단 퇴마로와
0: 나
1: 오늘 쉬베 추놈지 다그나시 말하기 카레든다 공기 류싱스로와
0: 데다
1: 다그나시 추놈게 자다 디즈 자크 갑제 디즈 상마 계가고 세시 련베 지 다 말하든 요새든 제야디 계침버리로 봐
0: 나래 이길
1: 레세레세
0: 노 데니 디르샤 킨란조 단다지 타 메차디 제베 보룰이야 다 배차시는 양지 공 담어제라 양지 단데 질리디 티주 정스리는 인지 마 꼬어제지 된 디미 통양 연결지 시작
1: 아 레제
0: 다 디제디 컵디 자디니 갸침부 차유미 조유미 미마 꼬제 따도비아 지리기라
1: 레제 레제
0: 다 디는 질리디 엘리샤 인지지 제우르세디 제시민도
1: 아 레제
0: 인지 마 꼬제지 따구도
1: 레제 레제 레제 Tadi yang ngana zu chunum da manja, chunum ina kore jili thang yang mina lo dindegi tsega che che tuido lo chego yus che rawa duyun yore. Ta ine tanda di kila kongla shubia mala di dus miksegi tsega tan dindegi tuido mehab che ine le sosu ma kuo che takche che adi kya chenpo che se shugo ro rwa la.
0: La regi la.
1: Lese lese lo. Mo chi ne.
0: Lese ila.
1: Lese lo.
0: Tene shibidi kila ngana zu tanda jikta chunum 사전부차야디 내주조디 단다 디나로리아 단다 디치도기나 양창관치 양창관치 쉬는 디르샤기나 단당주 디요리 도군 뒤뒤데 기나 디쇼리 로레 십세 제베고리 아직 동문 제실 놈도 세치 디 까니치기나 카레치 단다 개개 쉬는 사연 최화치 쇼리 다 동문 제제된 건조 단다 말하기 디 초고 단다 말하기 디 tūgūng tānda pūmā tōngsik gōgōdē kāsā yurī kīlā.
1: Lēsā, lēsā.
0: Tā tī shūkṣēshū jīk tānda dīrishā liyāng jīk pēchāshā na tā nūm sārchēr chīng yāng tī shīngi jīk shūk gyōr chīng dē chēm na yāng nā zui tānda dī nā lōlā tānda gyāgē shūyum na sāngyūn tsui hua chī sā shūyurī.
1: Lēsā.
0: Tī yāng jīk shūrūb tā tī shīngi nā zui tānda tā kū inji mālā tānda nā lōg tānda cikri tān yōg 농차우데마 도마도 외견기 단데 양정관치 시슈리기나 단데 갭단 뉘시도 온간데 갑로리아 단데 딘데직다 양정관치 지직체 뉘일지 뉘니게 단데 따지 따고마 살론도 도마도자 안티시 놈셔야다 딘데레 따지 모르 슝마주선데 양놈 죽쳔부디야 아직 땅 나주 단데 체진 된제 양놈 직 사체로 돌리라.
1: 나세.
0: 다디 저디 양 디르샬 톨라 드라직 숙세쇼지 만나서 탄다. 카레다. 뭐 제일 탄다. 눈물 잡아도. 눈단 저 탄 계속 좀 치요.
1: 나세 나세.
0: 랑 눈디.
1: 나세 나세.
0: 뒤니니 다 잡아도 카레디 디르샬 기란 저 탄다. 컨슈먼 시 양 포케베 망자제 고 탄다. 이거 전부 차면 텔레십 시디 만나서 말아 탄다. 야 집이야 롱단 냠도 진짜 말하나 롤 진짜 근데 쇼르 다 딕치 딱 봐서지
1: 레세레세
0: 디만 탄당한 소 탄다 갸게 쉬면은 ཁོ་ཚེ་རི་མ་ཐིབ་ཆེ་ལེས་ལེས་དེ་མང་གོ་ཚེ་རི་ལེས་ལེས་དེ་མང་གོ་ཚེ་རི་ལེས་ལེས་དེ་མང་གོ་ཚེ་རི་ལེས་ལེས་དེ་མང་གོ་ཚེ་རི་ལེས་ལེས་དེ་མང་གོ་ཚེ་རི་ལེས་ལེས་དེ་མང་གོ་ཚེ་རི་ལེས་ལེས་དེ་མང་གོ་ཚེ་རི་ལེས་ལེས་དེ་མང་གོ་ཚེ་རི་ལེས་ལེས་དེ་མང་གོ་ཚེ་རི་ལེས་ལེས་དེ་མང་གོ་ཚེ་རི་ལེས་ལེས་དེ་མང་གོ་ཚེ་རི་ལེས་ལེས་དེ་མང་ག 딱다 당경 야구 마정베 끼기 양디 어디 당당 저 사용 처와치 뒤쳐라다야지 디지를 사기라
1: 레세레세
0: 노노
1: 단다 길라게 코니아다 치킨들로 그래 랑고르키 로코르키 다 십시 십제 집에 걸려야 도공기 다시 릉금에도 세제 된대기 내주 된대 퇴배 걸려야 대규다긴 단다 놈단저 요르스 제슈소 당나시 랑고르키 카레 단다 공지 류신 데서 창마다저 요르스 제슈소 디가블이야 당하라 근데 쉬어야지 여베니
0: 나세일라
1: 튀긴기 소에 나로로 미망 부지게 랑고르야 다지 참레 랑놈 안 고주 코니 블록 되네 양 파츠임다 로징이네 랑농 안 고주 코가 받는데 룩 파즈 제베스로 제비는 랑골로 소여 세든데세 신년데 도가라기나 다디 컨테이너 디 계제 세단 디 템퍼레지가 진행을 외데 디 고시 지 여름에대야
0: 디 틱스케어리기나
1: 눈 파즈 제보 겸는 야가 요래 야면 컨테제 다디
0: 디 디리세기나 저한테 배샤셔는 고주 뚝듯이다 고주 광을로 제 yāng nā zhū tāndē jīg tā nūm cīrī yāgō mā tēwē tā gyāgē shūm nā rān shāo shī tōng gu zhāng sīrī
1: lēs lēs
0: dī tāndā ngā zhū dīrī shār mā lā lō sī yu dī bā jē yāng nā zhū tāndā chā rīng tāk jē shī tē zhāne yāng dī nā lō lī yā rān shāo dī shū rī rān shāo shī tōng gu zhāng sī tā pē shā nā cīrī yāgō mā tēwē shī
1: lēs lēs
0: tā dī nā nam kyu tsuk di pecha shana ki lang tsu nanda gupchi kwa nga loo yu na yang nga zu yu duksh tam mandrayi tanda jik ta dagu liya gupchi kwa pke chi pecha shana gom sum ke shib ke chi loo che jik me me tanda kanda shu uri chub she dang besur
1: chi rwa rwa
0: dinde che me yang ke gyu uri ki lang
1: lese lese
0: tanda num ka tanda di diri ki lang tanda ta gupchi kwa nyi da gupchi kwa nga buru li yang gupchi kwa nga di dik chi che shi loo me ma tse 근데 쪽돌어대니는 자꾸 망도기라.
1: 아.
0: 근데 믹스에기 단다 말아 나로래 지탄세 망을이디기.
1: 레즈레즈.
0: 근데 첸딩 롱교다 배차네요. 곱죽 곱게 작업 할렘도 장무 쉬우지기
1: 레슬레슬
0: 디케 쉬우기기나
1: 레슬레슬
0: 장세 너베디 약보 있네야 아 기나 듀스데 답배잖아 쪽디시다 곱주 권이 로이나 양직 참참 곱주 관광 곱게스 고문이 기숨 기슬로체 또 장세 제베스체
1: 레슬레슬
0: 아니 디신 답배샤샤는 남규 양직 못 가실이야 아주 단데 어 놈 체시 말로 베스체 다지 모두 작은 데는 놈 직 어 다른 데 놈다는 놈 루체 놈 부다고 매다 대신 그냥 단도 직다 다른 거치 어 다지 놈다는 데네 다시한다 인디 신칸에 로는 모델 남사 대오 매 차야다 진짜 남사 미 통도 비 아니 좀 망보 요리가
1: 알레스레스
0: 다디 그냥 출리제 가르치에서 디네 제실 놈베 놈 직급 좀 겁게 야면 급 좀 강하지 체크 실로제 장세지 이렇게
1: 레슬레스
0: 디 양편의 쇼크 전부도
1: 레슬레스로
0: 장신 노베야고도
1: 레슬레스로 다디 응아주 눈디 제블로베카루야 근데 눈기 소소 모제 눈다나로리야 눈 조조치디 제부잡찬다르와
0: 라리
1: 레슬레스
0: 다지 배샤신의 조조치 디시 단데 디시 컨디션에 어 담아 지단의 지리다 숨지십질의 교모토는 아니 고치 로션 다리
1: 레슬레스
0: 아니 장세치루리
1: 레슬레스로 레슬레스

0: 아니 딱경 근데 보고 약속 지르시.
1: 레세레세. 다 저디 소세 랑골로 영니 가르 참바 유메디 소세 학업지야디 계진 물어봐.
0: 네.
1: 레세글라. 다 대리 뒤쪽에 김병아 저리 진디 다가신 좀 시작이라.
0: 로기라.
1: 레세로. 로 생글게 다 팅디 배정롱 진진 텔레콤 배게 롱팅키 짐주 테제기 사고지 리사밍마니 태동 시작이 랑골로 딱 쫑시야기 낭세리 진디 신잠 다가시기 레젠기 죽도 나줄이 진의 토고탄 갑교난긴 키 갸지웨 생긴 초부 용이야 因为 도전을 쉬어야 다 길라리네 굴레카 쇼기 레세 이게 구슈난골
0: 쇼

0: 한다니 비진키 추즈니 슈딱다지
1: 변종 롱친 년치 리후이 그게 롱친네 한다 변종 선구 냥다니 진수부
2: 변종 롱친 년치 리후이 그게 롱친네 한다 변종 선구 냥다니 진수부
3: 생기는 게 공감사 드리네 변대지 배세 니슈제타 제대로 주배 세지 그래서 부부시
4: 팀디 레천나 슈괴낭 튼조니 후창생케 시림 척도의 최경디네 조준 지출라 덕심나마세 정당위 시팀 탱가키 레치베 초진 조영나위 고타
3: 나종어란 비봉지 예용디 미리 튼지 야든 배든 그 조도의 지제베 체리 선조나 라서 총재의 증관수 로고대 구지 미리 튼지 야든 배든 그 대조로 군대 휴생 당위 미리 튼지지 남부 상봉연배 고르시죠.
4: 개든 예술인 랑종키 유고 첨라 투주 태부 유배골.
3: 예시의 류전전 소지 마르주인 주중 전도나 세지 담아 통케 랑종키 류제바 댄진 전송치 포섬치 모두 배답지 신배골.
4: 참도 정기키 캔덴 디주르 디네 튼레 타오치베 고르서인 샘라 레첸키 낭튼 십드남 세로나
3: 네가 내 오늘 내 주배세 전에 주배세 대년지 응하로 랑년정 동의지 수지 후장생기 라서 정결지 시름 초도의 때내 조정치 주다 뜻이 너무 많세 랑년정 동의 시름의 강기 레지비 조선 조정 너무 세 공기 시진핑기 첨정 공부타 직접 수지 시진핑기 첨정 레드윈타 표지를 등골로 나와 가구의 개진지 공투 롭종 타라들의 체내 계급지 지용된자다와 등부주토 뒤다남북구인도 회의매동의 칩세진기를 콜슴시로 당내 된자당 대내용주로 샘류유세 등토 뉴슈유구 첩세 응위매니간 고송세대 제조진로 팀럽진지 변종사분주 룬차교로 튕진절구입에 내송나오시 라서종지를 증관주 초두대내수 후장성기 레드윈부당 비례당내 시림 초대 조정 때내 천대 전기 조준 치주의 타 장미리 되면 구동 치주의 천도 나머지 공기 초대 조정 때내는 제조제 내주의 타 망진 되면 신도 타 망조제 강해스로 치세 리디 개진시 되러서의 풍성염용 균정 타 배제 당내 레게 전당다 추제 토르 당토 미마 망조제 도구를 침부치부 타 망조제 개변 당제와 유비 내도는 미대 도시를 리지 타 닌도 바 리지 수자를 리지제 제대로 체조대 담진 시설을 지내 미만 둠지타 신진 둠지 침진 둠지제 뉴대제 제대로다 리슈 토비 냠구 체조로 구대 당내 응주 정부 망조제 내된 타주 세대 게는 시름도 타주다 게마 중공의 응용과 지구 시 숨어시 장년정 당위 시점년 강기 제유 추타 강토 후장생기 낙시 시점제 체대한 탑조 배수다 초도의 체린티 레딩 조정 시주 제도 시브나마시 공기 네바도 나세 시점지 체도엔 탑수 고라 직접 소지 시진핑의 나외 제시 계제 롭종 나더 체대 배지 퇴응의다 소리 치부타 터는 진나 뭐 균정 치바 니가라 연제 자슈 치로 동와 지자 내지 자주로 슈자 봐 예급진 두시 당 지망진 두시 침정 두시 제제 롭스 띠데 제데 망용지 신바타 망용 님슈시바 망용지 더구시바제지 님슈시 잡시구 첸제라 데네 닌도 다제 용시바타 저도의 제진제인지 디분조종 후다체데 니건고 선녀부 체로 당토 제조 제정 말아당 제정 녀부 디럽제인지 추제토 립교로 군대 동 구비 내송 나오이버시 더십체 후장성키 장종지 뒤대 중국 조준 시비 배대원 총재로 타 종키 자가토비 투미탄 지르나네 시지의 진진 시부터 배드윈 내지진 내부 강의 뒤엔토 죽도의 념용 초동타 죽도의 춤제 사대도 당내 미참 념수 시부터 미참 념준 시비 제조의 나부성부시 대구비 구문나무시 장년정 당위 시정리 강토 후장성기 레지부 조신 공조 난내 장년정 당위 시정리 강기 국제로팀 조 고샤차주 중앙당 장년정 당위기 대비 조사 난유부시 중앙기 罗丁好流程陪着人家做单位的委员团 罗丁柳江培养人中等位的书记选拔堂，局内委员及国内的天居秋千能源。人中等位的新州电气局，罗丁河流春季，人中等于西直门云天港给书记给写局堂，罗丁柳江人中等于西直门云天港给书记国内的天居员不是。胡章生去，他的人中等位的书记选拔堂，西直门云天港给书记立正那么天呢？ 中央给金融的美呢，来给国会写送贡献那么谈，新州团内部车的点给那么些隐蔽。罗定习近平给苏新能为党中央给，票价来定了每些脱过那么谈。人家从等位的国际公干作用了，辞退通信那么春节有结束么事。胡章生去当了拉萨那么大，这就军将级。习近平给陈江国么谈，直接书记习近平给西政来团谈。
5: 表姐的团过了南北，各国开心结果嘛，罗不中他拉到了点点切托，讲不过去都不谈。那天上面天，我就怕什么都日不谈谁谈，冷笑点不，吃到那里皮吧，吃着我一套呢，点给你了自送谈，送给你都不奇怪。第二个不就七十点在了送给他就都钱呢，马拉个什么军将谈，深圳军都是十多栋哇，村里当团别国内退不了一些七不谈。 我们去马拉推过藏独党内，我们到南庄去修铁路党的连最近的小路，拓宽它，南最近的每边这一套内，来团卡，台湾电力塔，连续推不起国别，南宋党也不是。制作金融的电力送奖，他就多钱呢？人贵的，电价送了他，电力送完来团的工地顶上党的，金融的制作电价追涨他，国人吃住了，兄弟接不到，那是新中的车队特准。 顶上边呢，忙做的三十多吨忙为，春开年少吃住了，春心七八年不见的。

샤세 팀구 만수의 퇴근 소변나 미순 딘자 텔러 이섭 침부나니 미군 응고다 미군 중지기 딘자 규시카르 켄도 칸리나 추마쇼 코니 자야비 랍세시 타마기 메로 칸살 무이과다 정충 쇠란타 잡랑기 탑지 비주 초배지 갑주 담보갸바 로세지 딘자가 비주 동화 신괴도 소매 풍소지르 미군 고베 도시 토르동화 너괴도 규급 메컹중도 벌규미바 치베지르 군대내 미순문고기 카달랍자 망삼지 능규 청구 뉴인의 슈류 미순인대 카바앙장이 지지 무희

왼잠기 채물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츠기 니시르 르디에기 구양 첸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yang gabgar nganzu simshu nyamba ma yimbar chale thang lobjong chowan so ki nyushu khangrong ki nenne kule khap ingri xiene sungma tu pe lobham thang xiele sungma tu pe chin sim xien ki rengi le samshi ma tu pe gyonang so simkar kya che manang war kungye lue lue shik suro nang senzho lengge togong kumu nam lengge liya gyan lamba lane zumji thang yigur nang we simki we nang shebe bidip di nang ki zamcha xien tun lekbar zhum nu na rang tun shor tu chungwa yin sheba lengge liya nyam ju shukyu yinbe nam lengge ne to lue lue ngang sena yubishu xian bian ki sanpa jiang ne xian tun zhu ti dar qian na ran ki le wang la yu wa yong si di ni ji ding di di ne be gong zhe yi qu ni tan ba ti ji qu ni di ri tan dong xian ki xi ju ti da qie chao di ji ding di di xian bian ki si long dan xin si long di le dian ne chu ge gong na ji du dian be le wang ki le qun chu qu tu ji 디기기 팜가 니니니 급티르 롱요르니 심뱅키 심지 잠지 지심라데네 자와중나 심뱅키 시롱라데네 미지 추실라 그슈 쳔보 팀니이라 남양 디기탕 게게 초수 듄규 치도 기네 니르교 체베 바동나 만주 심뱅키 삼바 하장 개치월 내시 지급 만조 신기 근주탕 각바티미디 양아웨 총래기 지조난 신변탕 제경소라 되네 켈레 니경 야부치토밤 세로와 더부지 웬경 대금 제양 총전니 양아 체신 젠주기 미지체바 신인베 신라 삼시탕 신변기 삼바티지 다수 하장 개체와 교류 태양 신빙키 꿀롱시키네 주베 차와시이나 응아지잠마도 제부상부시 토교 니대이 롱순주 원토 징동술레 자제 징일칸기 강의 신도치외 징일칸시라 로결체유 징일칸테니 랑호딩 가치기 카바르 튕기당 칠종치겐 시리 급티두 랑코르키 카발라 사르디아 하장치와 마세 어지 꾸미 친동키 철럭 출신 유베 권주 고급 대당 뒤네 두동 로게낭 폐기에 침부 총유 웬양 철럭당 사르디티 유지 리미동차 망부 유베 킬레디 닌겐 내수 겨루와지 티니 미신키 모주 체부규 콘즈 달라 로람 체규 지슈 된총 징동 소레 자제 징일 강탕 징일 강티 다지지 다수 징일 강티나 초롱기 삼바 쇼체웨 소조기 전조시 유바 시총 소조기 쿵미츠 자와레부 미주바 심뉴 유체 소베 리브키 딩도 당신 콘즈 젠왕토 로투 멘베 르와 뎨베 다키 켈린 데네 체미 코자키 뎨뎨 람롱 총메베 콩조 랍투 랑디 랑코르키 루초시 지츠 체네 징동 루얀디 촘상 카도 티자키 제고비유 콘즈 징동 솔레 자체 징일 칸탕 다기 뎨칸키 타코르투 저리 망부자네 징동 솔레 자체 징일 칸탕 다 미켈라 만비탕 순진체 콘즈 징동이 촘람 체가도 티자 랑코르코르네 자감키 기에 튠부 다르 균다 니즈디리 로게린 균투도 종유 웬경 콘즈 자주 디타라 다기 괴린 칸양 말로바 테레도디 심슈 찌도 지네 진일 칸티 게준 차샤토 샤베이
미디 소 진일 칸네 카마 제파 로 듄게 잠 신송 튜림 티나 만소르 티베 경군니 쇠바 제가와시지 윈경 다키 칸라 보잠 메바 용조 리미 튼도 루지 심지기 켈레기 편제 토르틱 당유 디다르 제베 탄제니 경군 쇼친 티베 자샤틸 케보 용구 촉신 리미남 너슈탕 뽀베 킹바 둘라 탈 진이강 디니 진동 소레 자제 코리 소준 차샤기 차셰 개진 시도 교왕하세 뉴바 첸보 퇴신유 지수 라리앙 진동 소레 자제 진이강 디블랑 예외 갸바 추제 퇴기 지긴키 진이강 식 돌린 체네 던지당 진이강 디 진제 옌라 진이르캉토 교화탕 진이르캉티 껴준레게 겐푸르 미나니 난츠 로망 끄도 냥네 껴준 체베 랑고르키 카바르 튠기 소제 통맨 곤진지 콩키 옌라 진이르캉키 우슈 곤진키 토겐 시베 겐시기 시지 중급 송퇴 다경 문제 신키 술 로급 체유 시인 탄데 미셴 라파 로급 지겐키 초스 랑유 디더뷰 초완니 쥐가와 시지 레왕니 진제 섬유레 디브 시지 아 갸바 추제 튕기 지겐키 진일캉 디리야 총체 첨부 총유라 진동 소래 자제 촉배 응아홍 진일 강식이 문에 촉배 용라 제지 하장 침보 시아유 문체 다기 킬레식라 로격 체경 삼시무도배 리미카지기 간요 쇠유 이낭 리미남기 체도 다랑 이체 기만용라 태외 人女 유구드네 배준 균체 매부체배 제부상부티 나리양 다기초스 민중 생겨남소 기랑케 잠지티 샘부규제 샘나리야 용서로 근제르시 초유나 단독권리야 잠지나 크빈내시 신투인 내과를 주비이나 장투인디에 쇼리야 주토야 디인디레 단독권기 잠지나 로리야 존부고 릉니기 수수 배준 잠지샤제 团大坑入是拒绝那么零给你啊我只能送听这算算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听
내론 마구치 다니보 님은 다와 다와네 롤치제든지 님보 냠네 지치고도 말이나 기랑게 정이기 기스미기 삼바디 쇼침부지 기비나 인냠데 초바지 손자 이나로니아 정이기 기스미기 삼주든지 장제 잘레비야 이네지 딘제기 초덤나비나 치 담에 튜데 정이리아 경급호리 삼사라스도 비차샤제 슈비나 양초베나 로리아 지지치모도 불라소바 대외경 여러신다게 미피킹 양 그랬으나 아다 예심 잡도 아곤제 수수다 다 링다야 딘제 제제 아 쇼리니네 수수 심캄 균해야 딘제 셴비니 심캄 딘제 야오마 준비이나 저니게 레롭다 당내 신기 김자나 발리비네레야 수수산다 탕 부추 파만라서 불야 롱데야 딘제 기 쇼깽이 부서 세자 난주이네레 탄다 콩 잠제나 로코비나 시 让团干干没赢吧 先团主别的一年呢 先拿了奖金 先团主别说的 也让团的 说了呀主图呀 听这个可得是呢 逻辑奖别呢 正义给从外界被举动出了一年呢 干年忙不起谁都不得生气 生意那么错 参地里对于提领导日记 国康西别立成的 书上大家写个你 天地立正期是不是千百难看
kejun la thang, usan jamdu la ri. Nambalingke, simjana go.

0: 소 유고로 네초 유고
1: 르가르 카위 종키 뉴주탕
0: 르지 유월 니탄 니초균
1: 르좀 스탕 군루 모차르지
0: 르세 양기 달라 균디케
1: 니초 유월
0: 니초 유월

0: 디나로 레가나로 유고고 도담치야다 야가 유고 망고 여러와 디 유고 도담치야지 니 궁글레 대대고 고레 조데 따따는 안 죽고는 쉬디 개거림비 전에 정의대 자리 세상대 추준이 시접시 정다 미차상 구고어 봐 대대고 고레 세상 안 좋단데 된자기 레지 숨다 아니 정의도 담박하시 직제 배 대대고 고레
1: 我觉得那个能去，超根几天的就过，因为都他们的，如果他干个几个过嘞，对对，是的，是的。但嗯，吉兰黄的松树，那个热天呢，芒果有些多，地嘛些呢，他压个季，如果皮就长起嘛些，能去年些吃了的呢，也芒果是拿过来吃的多了。
0: 我知道。
1: 那些，但吉兰他等个那最低呢，那雪季对，到底糖分那个的呢，松果的做起些能够有多少？
0: 我知道。
1: 那些两肯定是能够的。
0: 哦，那地做的地里，搿是勿是？因为地松脚做那些活嘞，他那个就地干了，七十万块钱要嘞。特别像像你家里那个就，如果跟我那些呢，我们也能摸着干用过了，但如果摸着得做。但是像我就是说那个是有的是，嗯，真正可能青瓦大爷个摸着得就时间，如果个摸着吃上，种出那些活嘞，也等过我们嘞。但就是讲我就搿是什么等我是做的松脚什么等活了。 我们那松脚的摸着干当用的摸着那老的，对吧？如果给几年当呀，他刚刚用过了吧？他当他车上种植那老嘛干子，我们就明年就收嘛，真那收过的。他就是去的就是刚刚就松脚的，就是刚用过了吧？就是我们就他七十三不嘞，他七十俺们就做呢，那当我们就电脑了，结果给他门面包起那些，松脚忙不来了。
2: 디브리
0: 就是当你都出去中年演员给他们家的，他的呢，当你都你说呢，你说自己演员的这些，也给我们那门外，拿些提起了，我们就对不对的给车上他整整说了，他的做那松脚切削就对了下，他对不对的给整整速度，可是就我说，结果给帮助那路过了吧，那起码其实，啥用说的这，但这几年就有没呢，他当我做帮助那路呢，整整给，对不对的给出对啊，也不说笑了，他就是起码忙完班那路。 디브리디기 추기시 당직 시비나 먼저 남산 장디 간 디브리 가르쳐야 돼서 정지 수사하러 겨울 인구 주기 남자르샤 먼저 디브리디기 차상 정지수 디네 제어 나도 저 니동 니슈 네 니슈 특지 예유 따뜻소리 나도 저 먼저 단다 정유 간다 저봐 디브리 정지 소야다 아 직불라 겨울 겨울야다 한 단도 니 차르 단다 디르바 먼저 전주 쿨 칭하게 먼저 소야 돼서다 한 단도 디조 디지고르바 지네 전 쿠리오 성교 니네 장 먼저 너 슈기 간 단다 디지고르바 아 펜도 용고르바 한 먼저 단다 먼저 디 먼저 체비나도 유고르디 단다 장제 배트 미장 세시 소야 그때 제네 레어 말이야 다 이네 먼저 배 레게기 디지어르바 체시지 디나로 미장 세시 소야 그 체시 我们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活的生 사디 콘주 카레 두고르신 먼저 단다 샹종 다디 얘기 딜 두고르 시주 딜 두고르 어 한 콘솔 단단한 저 개검네 가르 숨고르신 아 제주 코유세 사실 한 망조 찾아 유고르 칼라사도 봐 디시고르 봐 그냥 저때 엄마네 다 콘솔 디샹고 종조도 기 사선 정한 중요리 엄마네 요 다디 중간 주 시골 단단한 저 랑버티 수도 랑고고 용법 딜 엄줄 콘조 코스티고 어 근데 저 저진에 전에 딜 봐 단다 개고고 순야기 망조 찾아 유고 칼라사도 지야지 니네 젠다 샹종다르 게 시주디 날 치데오레 도스체 제등 아주 삼도스 된 거레 단다 도스리 단단당 아주 딩원 절 차샤비나 아이 젠주크데 바스 카니요레 직디 랑거크 바스트르 바 랑고 바스트 칭아 망조랑 게 라발리 워다 아 아주 디치고 마레 단 젠주크 딩 아주 디게 고브리 메제 젠주크 바스디 다 게고 방조나 주고레

0: 레고도 또 담지 고래. 디 가서래 레고 디기 쳇이여 봐. 디기 또 담지면 맞지. 근데 다는 건 좀 군진 파스 녀야 되는 줄 레고 같이 고래. 어, 더 파스 전에 디기 건 좀 어, 디리 레지브라리. 먼저 좀 고래. 근데 또 전에 룸줄은 파스 용법 지어 봐. 디기 더 개배하다 디기 강가지 주 덤버버는 디 좀 개고 그 막이 방전하러 루치고 걸어 봐. 어, 근데 다니 남주다 유고스야데다 고 디요마르와 가서 그래 선주다든지 요마르 안간 줄래 요마르 시자시 이 인집 레약다 그런지
1: 고 선주를 미들레 망요
0: 망요래다 도와 뒤진럽 된데 계속나 뒤진이 녀소제제 지 개고네야 요르바 때는 안 줄리 울치다데 저고 아마네 사린스 뒤진이 녀소데 미 망요 했을
2: 때 시자시
0: 뒤회장 망지고 그래
1: 내생
0: 안 줄디게 주전 있어 싶대 되고 그래 때디 만데네야 디 개고르 벼르바 디베 중국 그래 안 도스르샤
1: 레스킨라 더 갤라기 이날에 탄데 응원의 수비는 더 유고 마고치 유부타 갤라키나 주 챌레디 이날에 링을 송교 한 주에 챌레 마고시 나오도 봐.
0: 당는
1: 신 하나 주다 유고 지 응원의 수비 이날에 대 송교 지야 기운 겐 주어 봐.
0: 근데
1: 갤라게 티나 주에 더 유고 소를 챙구나야 다 당는 신 선야 되시나.
0: 나 유고를 챙구이나 다 소르디 다 디르바 넘기당 안 주시고 왔다. 기니 건 좀 요새 된다. 아, 장르 좀 뭐 지사한테 줘봐. 다들 야르시라 진짜. 당원만 내 주든 내 용거래. 다들 샤 디즈 야르친 동안. 다들 샤 유거 카시에 야고 싶어도. 유거 카시에 담이 유거 나로 카시에 증내 첨부도 저 열어봐. 아, 사진 망고 중요해요. 유거게 시제 토비거든. 야 건조인 안 좋수. 건조게 삼자 야거든 저 소된 것도가. 응, 안 줄래 이제 퇴뉴 옆에지 사고는 이제 저 티아 아자시 동안. 띵 안 줘 양초 삼자 되는 것도가. 건조인 안 줘 삼자 되는 이제 기니도 저 근데 타주 당 거면 거 그렇게 건조수 삼자 되는 것도가. 건조선은 사실 된데 된데 된데 지기 너비 야고도 건조도 전에 야고 수식 동안. 근데 좀 건조 빼면서 야고도 초진의 전 뒤중 안주 졸업 좀 연구할 봐. 아니네 지디 콘서트 통지 전부 연도 콘서트 안주 배시부지 바지 시대에 디제지기 때문에 콘서트 믹지가 통제 콘서트 냠녀이 버튼 안주 수시에는 그도 시에는 때 야고도 와. 아 근데 유고가 있는데 지기 근데 안주 망고 토용게 콘서트랑 게 같이 냠녀시도 와. 야 같이 도 봐. 다나 그 통제 전부 된 저기 유고기 내가 지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는 좀 망고도. 뒤중 안주 양 소삼자 시용게. 근데 지디는 안주 내가 간 패모도 와.
3: 啊，对，对呀，我说不多。新吉林街，空都林街区三座八天呢，我这是去扎到从雨果区去来团民呢，巴山村人来了，咋的？刚刚俺这边雨果镇中区估计给开去那许松脚果了，正是许白这块地些。年初雨果里前去，三桥看了雨果图拍片白，加起三百包林街了，全归学校去了，林街以雨果拍两坨。 고수를

Singalenge, Tandiki, Sensin Belly Tentini, Nature Yugo Nitsenjin. Singalenge, Puggy, Changra Rinella, Logu Yunjin, Bian Yubani, Tangme Kensiji. Pumiriki, Sukun Tang, Yukum Shilu Tunbe, Changnuni, Rinnegi, Denban Kachinshi, Imbutan. Puggy, Chang Ashugi, Changnu Tini. Hase, Chugon Nashune, Tunbe, Long Somdong Wunki. 자체 투급소 수배 창보 발은 대초구윤 창보 텐초 망치원이 제문 십시 제배 자선 낙부 조체디 수배시인진 창보 텐초 원이 다른에 잠시 등유부탄 뇌체 토 구배 르무니 망치와 입수 긴지 임신 급티뒤기 자체 소재니 편종기 통면 시리추 추체 토슈인부탄 토간기 미부추 소재 십추 민배 창류디다러디니 균암의 창라기 링예 달비에당 유시 피리미마 듀쿠 서버기 코류탄 초화기단 미직배긴기 뷰체탄 수입 재미나초기 창류 퇴유탄 在列随便强女提的所随你培给辛苦图他爬的我军心用客图内于金提大起出来强女孔母见你袭击推磨门银别开去点别强女起身孔母你操备托干宽那里边日记给车里行你不谈查提你能滚 要是滚不说谁输钱的从你前天是阴间辛苦一天没去吃孔门所以强女图过不提呀强者强女天真难图路过你今年勉强银别可团圆了提所以干米起的呢还将起这个预备金克身提托年 퓨리 미만키 푸솜 척배 삼류 찰나 주구윤 퓨리 미만 남기 신뢰러 슈웨 팔신토 내창 추교로 예부유진 내창 추급 창포기 티토 잠부덕점 융구유탄 대체외 금체니 내창키 청주 강체 拉入东区切图银边田着切不银呢今年年军推销民用谈一年光不稀奇银不行推亲各数据别强女你体外不由他不由谈这批来随别这波起他国谈下边下边接了母谈养呢四期间这余别今年 在吃口鱼了你呢强迫起娘当问得个月他跟图辛苦图念这些在归图从看起为所内强心面出不但别怎么洗下月不提他过图我也来随便强女谈头图却强路起给三个开始几个月时 최찬추세무보카셰키카신라리미니슈싱그유베창망보추미토베미카지탄토토유고존참라피켄츠미리키유곰시루콩스독베숨준니다지셈바잠케창마고르스그유시겐시베밍티양창겐키쯔모티 各地位金军旗项目谈召为强年大国性引进。譬如民满村南点去路了天命旗为汪旗。强女旗所得提村不习图求于不谈。强女旗不由个谈祈求你这名拿草于不马赛。譬如旗别客观家还将家亲不一不行。强女提的 咱来随行，我说这是大概了说白，
穿着剑客入目过堂。三堂热烈随行多瓦堂秋多罗每天插件这月吧忙起我你不堂。特图拉塞举图特别起为每几不列随别每天这边强女有心。培强堂去砸堂托能是长而起为金去第一桌不去能滚阿让而不去别空随于一年做亏图确信别阿让忙起我呢那亏年我真起不行你不谈阿让听错了皮日去皮日西四个云年烈管最近我能长途就不谈提前破表年女妾肯入南路街出前你见于别四人请着靠我也爬图念我谈请着等去提你内墙起鱼肉鱼肉行进提你内墙起鱼肉鱼肉提请去冷去了破别机三年给开去点别陪着图鱼肉谈陪着

싱글링게 티링키 네초 유고 리첸 순점 당하시거든. 랭게게 안저 리첸디 센시 나바 토차나 쇼거인라. 케시 셈보보 케랑 키퍼 유투 유고 년제 쇼세 작전 내 개발 젠타 유고 키 제공 믹스 젠 야는 유고 키 신지 소 유비는 이토도 군네 네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 교가 쇼거인. 랭게네 무투디 디그 첸람 키 리첸 샨다 센나 유쇼.

0: 我们就爱去做吧他。看来出去出去了怎么的？来年过冬什么的啥，换点钱吧。没钱多你就做什么了？连续用短短几个月，忙做的连续我们不没对的，加起来当我他。况且他年是那连续都不接不是有。他是中间的城管区的，连过年不就是西北的对没对百姓有些？小些的呢，例如门卫过了同居龙啊他，这是当面对的单呢，对咱七日西东对的他，这话有一遍。
1: 德国我们就不是，就是七八句，中面对内才讲连续，短的单呢，忙做的艰难安慰，推动当地不是。你到你手里，票价开始跟随这边为给面具机会，就在今年拉萨的百姓，艰难给面具都不就几多折的，本来的今年增加给面具提供新的节日，让叫你刚刚预备开始跟随我了，人面对面具才就不是。当然，就为给面具呢，三对忙做的面部单价为干年的面的。 通过了新人的来批他，民国允许所里介绍这些了，下周的车间准备内部结束集中的不谈，这次国堂去年人民下周才准备是，中国长城面板这边员工面具机会，你对你的中间的密码敏感度我做不谈，奇怪他，毕竟他上海、广东，何不说这些干部什么准备面看给乌克兰这边说的参加忙不，前来看望交易，难道面前去不谈？ 三年的个面板了，来过天的，现在车里前呢，面对面的面具内部透露等于不是。第二个，那是去年七八七八城市三十六来五百了，江苏内线搞出来的面呢，罗松松村全三转塘有个，准备三点多钟了，所以组织人员，毛同志罗人在中午四米不是。对了，第二个，那是去年来过松都接近搞出罗人七八千块面呢。
0: 你到你手边拿着，做准两根，也是短距离入不什么谈。你当什么就拿着，小用的离入不身边，跟联系就没事。来到文制造的这次出人，让这个不能面对村子规律级别责任的，所就证明了，任何的堂辈对待这的责任车间只有高级姊妹当中了，解决了些不是。只有证明了这东对待天你不解决不是。来到文制造的铁矿制药的高级没不所谓，没有呢。 来到文对你小用的强劲的，你们都不过算呢，修的不彻底的不是。团体的，我是真正的生就了创意，法斯科费，这次出人强劲的，马团点下了，我是他们他你我的执行都别，我是你我的这个不啦，你对规则些不提，有了的公司点的用没事了，我是吃的不接的，让你了点下送奖才就赢些，谢谢不是。
1: 法兰西现在马格龙去这次出人嘴巴了些呢。法兰西特区人先去，人对村子没主席去，对人，对了啊，哎么，我去咋送到先去，邻居针对些偏也不谈，对呢，俺当地的人针对偏的他不也不是。法兰西研究准备特定的针对的了，人对队伍干了没主席也不是。你了解到什么了？马格龙去，三年七十七八段呢。
0: 内村干事给我，法兰西能这几个不啦？人头都不需要规律采取影响，谢谢不是。我是团体的，其他的人呢？我是当地当地当局的，谢谢不是。咸阳，虽然是用给这次出年接不接不啦？虽然给强行的宽到这个，不然这个经济当前的核算没了规律前呢？三年这个强行的接不接点起了松脚不起来？有人了扩充宽带才叫了接不接不是？
1: 只有你吃些的，见到兄弟们呢，拉得了吃就不是。家里面的东西就的，吃些中年用着吃呗，成些来我们不啦。家里面的见到结巴了，所来的俺都三杯，拿多了的，吃些，加些，就啥出什么汤？就见做的，弄着汤出钱，没过了，还就让我说，见着这些所中间，俺都用都吃不是。家里面俺这边做了汤，你就不一定三扎杯呢。
0: 师兄给牛肉皮不提，说来就俺多了，小钱他不有，这些不是。阿里亚德连说下领给这些出人，中国同志平平当富商，见到周杰别再出人，啥都准备同账呢，他妈的点缀银币吃不着些不是。平平当富商呢，见到个别再女婿对人，亚德连说下领团做了不谈，对这电价控诉落对钱呢，可有啥不啦？怎么着有七千有不是？再跟他们说，定的干么个生就是年终秀才了。
2: 尊重他，农村对吧？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接，第二期我们苏里马尔信托，每次迎来都开了窗。
3: 恰巧白马塘村边，总理就在端木地。
2: sinkin chobo linge tsu nye wang gibe su spu
3: zem zhong tang long jin de gar
2: zem zhong tang long jin de gar
4: zazdan denbe central linge gongham sang ting di li zhen ki nang du zhong ge zong ke ma du wen jun ki zhen ba da 잡상라기표게트규싱 로신 좀지 뚝딩 기급 줍시베 두림 심줄로마 제제 공기 중린 칼라마프 시바다 줄이 껴바 시바 뇌지 좀지 뇌리 뇌리 시바다 구슈구슈 시바소 잠추 카주 비준랑 용시 공기 잠추 카지르 종교 좀바포 시베 튜팁기 이토스 차가다 징주마 기직제 시베 튜팁다 세마르 시베 튜팁기 차가다 급기베 빙신 속좀기 차가 시바소 토바다 잠추 카직 기계기 이기당 뷰일 규류바 마세 계지 베팁 짐소난 팅마 흉류유 중진 칼라마프 시바디니 중교 좀바뷰 튠조 기존에 토로 규르체베 중진 표단 지와 유바 시킨바디니 표교로와 미럽니 기중어 주니 민남다 중후에 미지 능규 기튠지 지와 세균 체부시다 디외 양신 개치외 통계 토안에 민촌의 기간용을 루단 튠비 섬시 사무 체배 잠취 식제 샴르 텐게기 중교 좀캐마 도인준기 잠바다 잡상라기 표게 규르싱 변종미마 비준칸의 비준랑의 중진 강라마르부시바 변놀기 좀지단 양뒤 슈바티 리우수업시바티 센러나 데미트 탁다도 차바탕 우장 해신도 중기나시 리 만주 주진 디울라니 표결 내 집에 춘에 뛰면 표도 휴긴 치명어디 출기 칠레 개진식시 공기 면주 낙제 토외 천바망부 콩르 사듀 내 주접 근지 휴기지 난공 휴기 마시 류바송르 뛰면 표결 체내 되거든 강인시 지구 냠매 대상화 힘이지 냠매 치매 고튜니 신지식의 뜨급 신디 코르제 청디르 미직 사점 유보다 램퓨치도 계신 따당 미주기 도르 당외 시불추르 도르 마티 배차시에수 모티키 킹라 샤무양 만부기 예케 카라직도 메토 마푸 차푸식 시에징 로마시시리 메바통 난궁 휘나리 메토아티 사르와라 앙 민르 카레스람 리바송나리 메토아티르 솔로마부스르 치기 최대수기 갱을 세부디 중지 난공유 항상내 나리 중징부틴자 휴바 강이나 리 링부두 미니잠 휴수두 테다르 휴의 신비의 급수 리바송기 깨친뷰 난공유 교구겹시기 시설 미뚠두 낙팅팅당자 난공유기 겹두시네
5: ꯌꯨ잠송지
4: Liubasung lariang tala xiondi nangung yuki chi ni gyugab, nangung yuki simgui tibia ngang ni Liubasung toksi chi xisir. Namkar jina chikdib, xingna ki chudu tongja chungwe kar garcha misel la xachin chi. Xingam tang luri suwa lamchung todu pabati xingki zawa tang chakdu nam yong sugab. Masi datua du xion yugang, sadin ki dimzib tang Bərbürün nəzo, çortub. Dədəndu, dəmbür nədəb nəbə, mülübü, dədəndu, cənnədə. 신기 예개띵도 낙지 파종 수종 치바 탱마 통양

불타콤 마중 왔다. 체만립 프로나 당지에 디 예유 투풀 급가라 추디 징변낭도 룸니 낙배 렉마 투바라 르부쩍베 다양 중시지 류바순기 무벌리 튠베 추디지 견 강야미 메도아 종라 규급 마도 부배바미 쓰라 난궁 유나리 부배바니 직수 중화 식시 결함 메도아 종라 전용함 류바순나리 송송라 말립잔 바르마도 전용미 부배바 유크도 주급 창면라도 차배 충조리 결교신 박배토 차천잠푼나 부배배 소디규 중 세과도 충기기 카뉴기 수도 나리 두가 당연지 이난 부배바 망외 곡금미 난궁 유나리 결안수 메토알라 방치바르 규바이남 충기 나리 네바다와 침미 난주 네바다와리 신 강식 제투밤 통계치외 사자식 듄두응연바테르 생동용투치니 동통갱을 툰비에 묵딘양 습투송 높산자추 눈라 딸리펌니 도피에니 몽몽카시듄 리바송당 총기기장 마추직듄왕 신기예각간부째니 메빠르 몽몽신기제물균니 멜라색 신기예가니 부어치치툰바당자 몽몽기칭의견 림진세르푸르큐르 다시 분니 타고르두 잘을 주워다 치만 랩경 대견윤도 푸딩치 가브리 대스토도 법에 대중매균의 촉시제 치우중남기 치만 랩당 장노부다 정부제 송규냠니 유잠 겸니 대무 대다 송답 미바르 카킹배 주기 특린도 불 색세 소단티 통제 매치비 뒤천신 류바 송기 Rokpatsu nyatang sema sikpi tsui nam yiki melongu suchalmu. Mikdiongi tsui tetaagi mu hangsangbi namgyur kiptabche. Gyangdachi me gubar rizi mangbu tongtubji. Gyatsu ngule sib ditar towe sachar gangba dikjo tubi mola tumbur langdi rizu gangwa du nembi tsona chabushi gedi gaju bela shul. Liubasungi 난공규기 예윤도 담불잖네 백인규배 낙세들 좀 주신도 나시 디니 물론나 주제 예투수 묵진뚝배 넘시 졸라 샤첸친부지 대가를 수학자 기출린 인라 제치우당 면적기유 양인 물론나세니 진나 지투 초롱도 차유지 넘시 규로충라 사자 남문내유 결안되다 대가를 터둔 뼈가를 신간가시유진 솜나다 사듀탕신다, 생신다, 세마르신다, 표기 거부르신소, 신지 망부식 디걸마도 통규 매듭, 히말라야 지균이 지신딩 지지 셰초. 난공유나리, 뼈가르신이 자친부인바 권용, 계급가시기 신디 계급기 진노도 지수유, 메스디르 히말라야 지규도 뼈가르신 시도 툭기지 섬묘매, 류바송기 더동가르신, 지무 랑롱 책배 조롱도 좀 주디 나리 거기 법주 수기 전송시 토산이 마살 때지 지럽 신도 치외 대긴기 법주 틀리 지럽지 리바이기 냥아낭 직급 추균 돈바치 심배 구치 미유도 롱암냠 시배 냠주때 디다리 잉이지 개디 쇼컷디네 장다 체지 진키 갸수 랑롱 출신 진토니 니마 차로에 남바니 신도 지차식 유무 나라 타바르 통외 깨와 토마중 디네 그 카고네 제월 초아디 좀 주신도 난궁 유라 나리 히말라야 지규기 태두 캡주 세월디 진무 치유도 더도 목롱 낙조네 유라 대띵도 낙제 유바디 동통신나 기사 토슈치시 대띵나 강제 유진 강제 연주니 러시부르 미슈르의 강소아인 결안 뛰었다 타자자외 숨나니 빠둡 진전민두감 낙제다 강제인이 와도 내내 카와 부유처도 계산이 용기교 류바순기 조목댄사를 대비 난공규기 미수잠기 힝남 은혜 타자당 자와 통화되 쇼직도 룬덥 개바다 쇼직슈들 룬덥 강야 매바라 저리지물 깅잇 내바통 리셋하둥 탈가르식 흡룩도 요신 요만니
新铁大列阿鲁月旁样的对其晚南南宫云那里他这这位新铁的特新世纪元呢他这这位真不是特真实人刘巴松那里原在托为迷你扎萨米苏电列通人日康索的牛破呢许若浪巴曲子日子他这清不用数出巴当这龙不休息天呢出在马路前呢没把吃不当出在托为个我认为尽量推不出几月尊重汽车都中南直都配为路不都路线应不是天呢机场给只有黑马来呀浪龙就被出一路脏不特心八年的特心给你们点些事刘巴松那里陈希给车都爸爸顾出修个写的东西都特东亚浪行程那么给路线联系网东西都生于了爹爸行了却让养写的东西搞不学不着南宫于那里俺的撒着恶俗立得让我没把写的全部咱们俺最没入的进来常见路线的东西没了没入几面体会搞不起没事南宫于那里却让给爸爸滚的直播的不学这种空他们怎么一样刘巴松那里团队给爸爸落亲不马里七岁都结束退吧咱们日空没有都修没把了怕瑞都怕样随地错而决心有题目是没三把了刘巴松给当领个李清林带了三只修个七星闽南国统国把书给读没些年没唱嘛卡些丁些学面对别东西是学把你我祖前年没听那个这里段呢马卡的擦学别催读送呢先读让米基别念书去就这样刘巴松了这个不过年明日不得天行那咋脱了说不躺下脱不躺下根据人性下这种事怎么了没家先把学位破娘脱不通但其说不养千不学门吃不出路音别他们举起个比拉给松堂扎心定度年呢新配给碰杯多得不得能이낭다니니티가정리라교로체뉴케케바탈마식시리우바수냐케바탈마식시냐케마사초니스내신편준과제와강양매베케바니두로체그든강이나뇌네딕버랑지딕버랑지치우망부시기신통기예게토니게진신보마부인베치우니미드네부르치우망부테달난궁규让我没把喊上。刘巴松那里，秋天俺最军电呢，通通热。居然谈到立这么硬别，俺最忙不闲呢，为学不住个热。南宫玉那里，居然给学讲起，俺宁只一句鸡蛋，他把都黑马拉爷你们就是体外忙我先丢去。刘巴松那里，我那眼目就写出，居然给写写的宁只你，不要给啥子几不是隐形。提高切除别位塑胶等建筑的形成吸引了，推动德恰等其他的竹林系建设，提高沙等、拉瓦等、小瓦丘格等、泥作等、植物等，硬把所通过去。每多种的一路装备高度建设，推动半个来大等、通南等、西等，通知所通过去，具体对等，下地气候七八级对不等这样，经别多各地干部系级别。这是通知警告的社会恰中我那银别卡了别我都中世卡了求拍给人那这是给事杨拍给对的甚至东北托拍别求都经的不赞助银别恰的新大木事南宫局里电马车路南外刘巴松给琢磨足色电行恰求抗色不定的那这了朗龙都有不多南北这位求中是公园内沙土都学不得心拍不当天内那样铺为南宫局的作命心内给我打通求体出中真心国之之因格人给兄妈了不死我的多去怕那么多去祖母真不妥能提点心学不立立都得给个刚当这位恶情人南宫局行上别去给那里对党六八松秋天的季节，我在永暑做不长度。刘巴松给那边同情去输水不打，
고 때문에 슈

인링냠도 면제 텐저 최도 그 나자 세두비 면식 메타 양니콜라 나자 강시 보아유다 담 딘저 시기여바디 미시니 쿠리올라 띠네 균도 조와 시긴 캐딜리 칭링 메도아 접두 시에베 쿠리오 딘저 최도 냄나 그 대단 날수 두 메용 압냐 디오바 숭키 몰라 라바 잼네 무튜 나리 메도아 망부 딘저 통디 당부만 있나 급대를 못하수 천수 차결에 지르튼 톱징 메도알라 따신 리우바숨기 치수립 로마중 투비 땅에 메도식 통해 메도 담아 강식도 리우바숨기 살은 예외 땅에 치기 디위스미 사와당지 갱의식과 보다 센당 저외 메도티 몰라지 공도생계기 센나와디니 중국 좀케마 도원준기 삼바당 赵三拉起票盖的球星，群众美满必军抗的必军难为中人，看了马不西吧，票努力中继谈杨军虚不提，刘苏西不提，三转天界，听敌一前票西不赢，第三这就当这就难看你小学了他，是不是前股把你给上这个垃圾，天界修天家伙。

저저 줍든 당가망에토 리제 자수 추티 저저 줍게토 침세 메로 저저 줍게 당가망이 주생에토 계산에도 집에 리친 저저 줍게 당가망 중앙에토 다저로 저저 줍게토 가망에 생규로 저저 주고 당가망에토 짐주 대체 저저 니슈토 변종 선주냠 차리친 저저 니슈토 당가망 송주토 선주로 근대 근총 저저 니슈 적지토 냐냥 퍼냐 초전이 승리 당감 솜주토 다조로 초전이 승리 당감 솜주 송에토 넘싱군다 초전이 승리 당감 시주토 다우이 쿠르칸 초전이 작솜토 종크 변종 치조리첸 초조 레고토 내초 변종 인게 초조 당베토 까망에 선규로 초조 당부 당감에토 점종 당 롱첸 되어라 초조 당부 당감 솜주 송에토 윈잠 체멸이야 초전이 당감에토 리첸 죽지요 디린 길이 생운다 슈사

샤세 팀. 만수의 퇴근 소변나 미순 딘자 텔 이습 침부나니 미군 응고다 미군 중지기 딘자 규시카 켄도 가네나 추마쇼 코네 자갸비 랍세시 타마기 메로 칸살 무이고다 정충 쇠란타 잡랑기 탑지 피주 초비지 갑주 담부갸바 로세지 딘자가 피주 동화 신괴도 소매 풍소지르 미군 고비 도시 토르 동화 너괴도 규급 메컹충도 벌규미바 치베지르 군대네 미순문고기 카달랍자 망삼지 능규 천구 뉴니 슈르 미순인데 카바 앙장니 지지 무희

저도 남은 게 처야 바산 섬로랑에 레나베 콩이 켈은 표에 게세미도 시비디 같이 센터 남은 게 처야 퓨제 드링키 리스퍼빌리 전주 지기인라 땡게네 기름 난해도 초주지단 체계 린리아리 제니엠 준나 많이 위네 터체나 쇼인라 큐인디 비토네 리젠디 신신난 켄키 초 남은 게 처야 이네 니위네 터체나 쇼이 땡게 고신난고

0: 바 오마 임바 덴바 딘두 임바 딘데지기 코아르발라 제단 다데 데시에기 덴바 디니 덴바 딘두 임바 장보 임바 오마 임바 딘데지라 코고요레스 다오나 디이나 덴베 응어부시바디 근데지라 코고요레스나 나 티데 응어부디 니에두디 티가랑 임바 장보 임바 덴바 딘두 임바 저기 고든 덴바지라 시에밤 문제 최고요레 빼라지 차샤베이나 대신노 와 대신노 스드다나 다가능신 레스 거르발라 양아도 제루 현실라 대 대신노 세든데 지그데 대 대신노 시베 통매 테드가 됐으나 텐예 데마 타버발라 어 텐예 데마 타버레 튼다지글 미제 디 다가라는다 세 게제 티셔버발라 제장 튼다디 코어 제버레 대신노 시바디 뭐부디 내주 장부 장샤 임바 뭐마 임바 덴바 딘두 임베 된다 된다지 덴바르와라 나다가는 신 배차샤비나 테타로 시바더부타 나가는 신게 테니 토 시바더부 테데노 대신 이 시바더부 창마 디맹어 보세요 얼주버데 테다 테다게 가르셔버렸으나 뭐부디 내주 해가랑 임바 장부 임바 덴바 딘두 임바 소기 고든 덴바 주버와라 덴뱅외부 시바디 오다 딘데지라 코고레 덴바 시바디라 콘동오데 송스만능 신 초니기 고든 덴바 요아레데 다리디가 그 덴바디니 당구 장샤타 오마 임바 덴바 딘두 임바지라 문진난구구 요아레 디나 치다그 난세 당보 덴뱅외부 덴바 시바디 고려야 있는 모두 슈베이 다샤망에 치다게 낭생이바 상왕업을 세워주고 니고는 어디 슈그이 다 상왕업을 세워주고 시바 디니 근데 지금 고국요하드 베스나 바상치에 루알라 배고야기 양마나 상왕치고야기 튼다지글 믹제 디 배에탄 상왕치에기 치두 니니 튼다디라 티다지 자제 튼강티 니니 시행기 신수 머죽베 튼데마딘데지글 쓰기디 제장 등을 더 다듬어 대대 가르 고아드 베스나 배상치 양만나 상왕치 그 튼다 주어라 디 고아체버리 제장 디 배상치 그 치도 튼다디 머시버 체제 딜레야 티다지 자제 티다디 자와 티 내는 누가 가르 틈을 해서나 튼다디 양만나 배상치 그 튼다디 미션다게 시수 머주베 튼댐베 남바 딘데지글 야이나 어 상황을 보댐바 쓰기래 빼지 차샤베이나 테 마든 테 베시 테 마시 테 멀업 아 제바더보 돈도 상황이나 상황을 보댐바 주버래 덩어터 대대다게 턴이의 담 양만한 상쟁을 보댐데지 고아체버래 상황을 보댐베 급러이나 남베 차네 로알라 콜레야 캐주지 요래 캐주지 컨데지레스나 코다 송심베 강사카 미시라 상자티 상원 차외 치 테다자디 튼디 셴기 신수 머주베 튼데마 딘데지 꼬아라 알라 디마이나 루알라 톱자고자라 티베 아스두더네 튼다디 하마쿵은 이야기 강사지 있는 가르나지 쓰고이다 고추고 말 루알라 티베 아스두더네 키랑게 깨져디 시에세 유디 튼다디 하쿠가 루알라 제장디 베구가 루알라 제장 고다 손심베 강사 감미시라 상자티 배상체액이 튼다디 상황체액이 치도 티다자디 튼디 샌다게 시수모주베 튼댐바 주버딘데지글 승리레스고야게 내가 당캐주디 시에고야게 고바양 다가랑레 티마드스 럽두자네 티미샌달 마딘스고레 마드스두자네 나당 코랑게 하쿠고레 루아니니 팔레야 깨제디 시에두자네 너니니가 튼다디 하쿠고야르데 샌다게 싱마 제당 샌다기 신 토제 딜레야 티다자제 티마든스시오르와라 제당 피주치베 규림나라야이나 고다 송스베 강사식라 자와리 마도지기 유두절로 도제요마리
1: 신계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 최신 신바티니 平常龙井年轻列工配给龙井给龙井六七列钱写